있었잖아요. 그런 기운은 살면서 처음 겪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 8월을 다 보냈습니다. 좀 힘이 들긴 했지만 그 덕에 더위에 대한 내공도 깊어졌다 할까요? 이젠 30도를 좀 넘기는 기온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8월 오늘로써 다 마무리되고요. 이젠 9월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죠. 앞으로 다가올 9월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 바라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단회상 들어보려고 합니다. 단회상, 짧을 단자를 쓰는데요. 평조회상을 짧게 압축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이렇게 여덟 곡 전체를 14분이 좀 넘는 짧은 시간 동안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롭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단회상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검고산조 들으셨는데요. 오랜만에 참 고풍스러운 산조 감상할 수 있었죠. 김윤덕의 검은고, 지영희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경기민요 몇 곡 골랐습니다. 경기민요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전문 음악인들에 의해 발달한 음악이죠. 우리의 음악성에 각인돼 있는 오음음계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감상하는 음악입니다. 경기민요의 대표주자 하면 몇 곡이 우선 떠오르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노랫가락은 무가가 통속화된 곡인데요. 시조시를 노랫말로 부르죠. 또 박자도 시조처럼 5박과 8박의 혼합으로 노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춘가는 이팔청춘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신민요고요. 창부타령은 서울굿의 창부거리의 무가가 통속화된 음악입니다. 경기민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입니다.

경기민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이어 들으셨는데요. 국가부역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군사점고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군사점고 대목은 소설 삼국지 연의에는 나오지 않는 대목이죠.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들어와 팔을 마주 부러지고 타기요 착 맞았으니 저는 굴레할 수 있소. 어서 목을 비워줘. 애중한

0: 밥 사먹고 술 사먹고 남은 돈으로는 바늘 한 쌈 샀지요.
1: 시구.
0: 이 난통에 바늘은 어디다 쓰려고 샀는고? 어떤 연병할 타 죽을 놈이 만날 이렇게 치는 전장통에만 있으리까? 우리 집이 돌아가면 그랬던 바늘아가 우르르르 달려들어 웃으러 손길 잡고

살듯 살어 몰라요. 저저 듣고 그놈 잔이 치산 가로구나. 저놈 내보낸가 동시에 구연장을 잔뜩 징겨라. 거불러라. 후기면 왕등방이. 왕등방이. 그 동료를 보소. 엉덩이를 양손에 받쳐 들고 뭉그정 뭉그정 밀고 나오는구나.

내가 옳단 말이오. 허우, 그 녀석, 그 장수를 일러도 죽일 테니, 어찌야 옳단 말이오. 허우, 그 녀석, 그 장수를 데려다가 이 근처에 숨겨놓고 나 잡으러 온 놈이게. 윤죽일로, 그래, 일났단 말이냐? 일렀으면 달아나자. 가까워야 아주 껐다.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군사 점고 대목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예능 보유자 윤진철의 소리였고요. 조용수의 북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살아남은 군사들의 모습이 비참한데요. 그들의 이름에도 이들의 처참한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허무적이란 군사가 있었죠. 허무적, 빌허, 없을무, 자취적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름이 비어서 자취가 없다는 뜻이고요. 골레종이란 군사도 있었습니다. 골레종이라고 하면 골 속에 종기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뭔가 병이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군사 이름에도 이와 같은 이름들을 동원한 것이겠죠. 조조 군사들의 처참한 모습, 군사 점고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 삼국은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군사 이름에도 이와 같은 이름들을 동원한 것이겠죠. 조조 군사들의 처참한 모습, 군사 점고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는 나오지 않는 군사 점고 내부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킹 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저희 공연 관람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림 뉴 웨이브 2026 엇 이 공연인데요. 지금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전통 음악인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공연입니다. 이번 주죠. 9월 3일 목요일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공연, 또 9월 10일 목요일 서도 소리꾼 추다해의 공연, 9월 17일 목요일 소리꾼 정은혜의 공연입니다. 모두 저녁 7시 30분 서울 홍릉에 위치한 김이수 아트센터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관람을 원하는 날짜와 관람자의 성함을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바드와 정미나의 오래된 이야기.

바드와 정민아의 오래된 이야기 함께 듣고 왔습니다. 1178번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문화시대를 들으면서 이동을 했었는데 그때 좋아서 오늘도 찾아오셨다고 정말 반갑습니다. 한번 듣고 절대 잊히지 않는 박혜진의 문화시대 앞으로도 꾸준히 쭉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우리나라는 휴전선인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km, 그러니까 총 4km 구간을 비무장지대, 즉 DMZ로 설정을 했죠. 인간의 출입이 통제된 덕분에 오히려 풍부한 자연이 자라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평화와 생명의 상징성을 담아서 2009년부터 열리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수석 프로그래머인 장병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아, 벌써 8월 마지막 날에 우리 선생님을 만나 뵙습니다.
1: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0: 네, 굉장히 큰 행사 좀 앞두고 계시니까 뭐 바쁘게 보내셨겠습니다만 8월은 선생님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1: 지금 영화제 개막이 한 열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8월 내내 영화제 상영할 작품들을 뭐 선정하고 그다음에 네. 대외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제를 찾아주시는 관객분들 또는 감독

0: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1: 2009년도 말씀해 주신 대로 2009년도에 처음 출범해서 올해로 이제 18회째를 네. 맞은
0: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예.
1: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에 초점을 두고 다큐멘터리 영화의 다양한 어떤 스타일이나 뭐 주제들을 소개하는 그런 형식의 영화 축제이고요.
0: 네.
1: 앞에 이제 DMZ라고 하는 일종의 단서가 붙어 있죠.
0: 그렇죠.
1: 이게 이제 군사분계선 그리고 비무장지대 또 남북의 접경지대에서 펼쳐지는 영화제라는 어떤 특징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52개국에서 이제 144편 장단편 포함해서 이 작품들을 상영하게 됐고요.
0: 네.
1: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접경지대 남북한의 접경지대 고양시와 파주시
0: 네.
1: 이 일대에서 이제 두 개 극장 총 11개 극장에서 이제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아니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주 영화제, 부산 국제 영화제 이제 국내에서 펼쳐지는 그런 영화제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왜 DMZ에서 다큐 이 조합이 연결이 처음 되었을까요?
1: 상당히 시의적이고 좀 사회적인 또 어떤 한국 사회의 좀 독특한
0: 네.
1: 그런 어떤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경지대 유일하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념 대립에 의해서 이제 나눠진
0: 그렇죠.
1: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이런 장소적인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또는 드러낼 수 있는 영화 형식이 뭐냐. 그것이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0: 네.
1: 처음에 설립했던
0: 네, 네.
1: 분들이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시작이 되었고 또 영화제가 표방하는 가치도 그래서 뭐 평화라든가 뭐 생명이라든가 뭐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모토로 처음부터 내걸었고 다큐멘터리 작품들 선정작들 역시 이런 면모를 좀 반영해서
0: 네.
1: 선정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는 주로 이 다큐의 주제랄까요? 그 주제성이 평화, 생명, 소통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1: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영화들이 사실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고
0: 예.
1: 다큐멘터리의 속성 자체가
0: 그렇죠.
1: 네, 어떤 네. 사회적인 이슈나 인간의 이슈나 또 당대의 이슈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평화라든가 뭐 분쟁의 문제라든가 또 인간들 사이의 소통이라든가
0: 뭐 인권
1: 네. 최근에는 그리고 또 생태
0: 그러네요.
1: 이런
0: 네. 기후 변화 뭐 때문에도 네.
1: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작품들이 주요한 선정작들로 선정되었습니다.
0: 네. 그런데 사실 저는 다큐멘터리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1: 그렇죠.
0: 네.
1: 최근에는 그리고 또 생태
0: 그러네요.
1: 이런
0: 네. 기후 변화 뭐 때문에도 네.
1: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작품들이 주요한 선정작들로 선정되었습니다.
0: 네. 그런데 사실 저는 다큐멘터리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있고 실제로 다큐의 뭐 그 나레이션이나 프리젠터로도 많이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다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조금은 좀 빠져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대체적으로는 워낙 재밌는 상업 영화와 뭐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많으니까 이제 픽션 중심으로 보잖아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다 아니면은 좀 교육적이다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혹

0: 적인 장르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애니메이션, 뭐 극영화의 형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1: 네.
0: 올해 저희 영화제 상영작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그런 스타일 또는 새로운 어떤 경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흥미롭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방식의 변화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영화제의 수석 프로그래머 이렇게 소개를 할 때 그 대부분은 도대체 수석 프로그래머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야? 어떤 일을 하실까요?
0: 1차적으로 뭐 영화를 고르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미술관에서 이제 큐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방송에도 편성이 있고
1: 그렇죠.
0: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선정에 관여하고 또 영화제 전체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뭐 부문별 편성을 한다든가
1: 네.
0: 전체 기획전을 또 기획하고 또 작품이 선정된 이후에는 어떤 감독을 초청할 것인가, 어떤 관객들에게 어필할 것인가,
1: 네.
0: 둘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다양한 기획들을 내오고 또 그걸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총 기획이네요, 총괄.
0: 거의 모든 영화제에 어떤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총 기획이네요, 총괄.
0: 거의 모든 영화제의 어떤 실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 주제도 정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 진짜 이 수석 프로그래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화제에 물론 큰 뭐 DMZ는 DMZ에

0: 몰랐거나 알고도 몰랐거나 라는 말이 있죠. 아예 몰랐거나 하는 것을 자 다큐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런 일이 전 세계에 있었어 혹은 너가 알고 있었지만 한 부분만 알고 있었어 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청취자들과 제가 영화제의 총 기획이다 한번 생각해보고 영화제 하나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선생님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아까 대충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보통 뭐 한 몇 개월 전에 공모 뭐 이런 것도 거칠 것 같고요. 어떻게 될까요?
1: 영화제는 이제 1년을 주기로 치러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1년을 계획합니다. 예. 그래서 영화제가 끝나면 다음 해 영화제의 어떤 모토,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뇌부라고 할까요? 네. 저를 포함해서 네. 수뇌부들이 이야기를 하죠. 네. 이런 주제와 이런 이슈가 매우 시급하고 이야기해볼 만하다. 네. 그래서 그런 주제, 큰 주제를 정하게 되고요. 예. 그 주제와 또는 뭐 슬로건에 따라서 어떤 작품

0: 깨진 것들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적절한데 그런 슬로건과 주제가 아닌가. 평화는 침묵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사실은 이 주제와 슬로건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개막작과 폐막작일 텐데 올해 개막작 영화가 선정이 됐죠.
1: 네.
0: 예, 어떤 작품일까요?
1: 네, 올해 개막작은 그 황윤 감독님이라는 그 중견 다큐멘터리스트이신데
0: 네.
1: 하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황윤 감독은 이제 전작들을 통해서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해주신 그
0: 네.
1: 생태 이슈, 기후 위기 여기에 초점화된 다큐멘터리 작업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로드킬 문제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0: 예.
1: 그다음에 뭐 채식주의와 관련된 본인도 강경한 채식주의자이시기도 하고
0: 네.
1: 이분이 군산에 사시는데 이 군산에 하제라는 마을이 있어요.
0: 아, 마을
1: 네,
0: 이름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 전작인 수라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그것도 마을 이름이었는데 이 하제가 이 간척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미군 기지 확장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소멸하게 됐습니다.
0: 네.
1: 거기 이제 거주민들이 다
0: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예요?
1: 젠트리피케이션을 하게 됐고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들이자 영화감독인 네오 소라 감독이 연출했던 다큐멘터리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 삽입곡 오퍼스를 함께 들었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제18회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소속 프로그래머 장병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1893번 쓰시는 분께서 DMG와 평화 그리고 영화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해주셔서 이제 앞으로 쭉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52개국의 다큐멘터리 총 144편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52개국

0: 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1: 네.
0: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것은 이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1: 그렇죠. 이어져 온
0: 이어지고
1: 이야기.
0: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이것도 역시 그 지역의 특정한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죠.
1: 네.
0: 또 이란에서 벌어졌던 최근에 어떤 분쟁 이런 등등이 다 다큐멘터리 영화 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돼 있고 또 이 모든 지역과 어떤 국가를 초월해서 가장 뚜렷하고 가장 긴급한 이슈로 제기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간의 삶과 지구의 고통과 또 그 안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인가 지금과 같은 어떤 좀 밥먹과 또 어떤 불화 이런 것들을 넘어서 어떻게 좀 조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생태주의를 다룬 영화들이 작년과 대비해서 정말 많아지고 있다. 그것이 올해 또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 이 생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감지를 못하는 측면이 확실히 있는.

0: 이런 목소리를 함께 들려주고 또 대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리인 건 분명하겠네요.
1: 저희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또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창작자와의 어떤 교류,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는 것인데, 말씀 주셨던 대로 최근에 이 방송에서 지상파에서 다큐멘터리 편성 비율이
0: 많이
1: 정말
0: 사라졌어요.
1: 거의 사라졌습니다.

0: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스타일이 있거든요.
1: 아,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상업성을 추구하니까.
0: 그렇죠. 네. 좀 주제가 명확한다든가 또는 네.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어떤 기호나 성향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네요. 범죄 다큐멘터리 이런 게 많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리고 뭐 탐사 하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OTT 플랫폼을 통해서 또 공개되는 다큐멘터리 작품들의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스타일이 있거든요.
1: 아,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상업성을 추구하니까.
0: 그렇죠. 네. 좀 주제가 명확한다든가 또는 네.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어떤 기호나 성향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네. 범죄 다큐멘터리 이런 게 많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리고 뭐 탐사 이런 성격의 다큐멘터리들이 많은데

0: 창작자들을 좀 지원하고 이 지원에는 이제 제작비 지원도 포함돼 있고 뭐 개봉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그 루트를 마련해 준다든가 네. 파트너를 소개해 준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그런 역할을 좀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만큼의 어떤 지원의 토대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1: 혹시 DMG 국제 다큐멘터리의 뭐 플랫폼이 있나요? 그쪽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을까요?
0: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OTT 플랫폼 다큐보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 연중으로 많은 작품들을 소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주로 다큐멘터리 제작자 중에서도 청년 영화 감독들을 소개하는 네.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어떤 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때때로 기획전을 온라인으로 네. OTT 플랫폼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좀 부흥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방송이라든가 네. 극장에서 네. 좀 개봉할 수 있는 그래. 경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더 많은 대중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앞서 개막작 소개해 주셨는데 뭐 워낙 많습니다. 144편이 이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섹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죠.
0: 크게는 이제 보통의 영화제들이 이 상을 두고 경합하는 경쟁 부문과 그리고 저희 영화제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의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나 경향을 소개하는 비경쟁 부문이 있고요.
1: 네.
0: 또 그의 특별한 주제나 뭐 감독이나 이런 등등을 기획해서 소개하는 기획전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네. 자, 다 소개하고 싶지만 너무 많습니다. 144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사실 수석 프로그래머에게 그중에 몇 편을 소개해드리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많지만 이 정도 한번 보실 수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할 만한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0: 제가 개막작을 소개해드렸고 네. 이제 영화제를 닫는 16일 날 소개되는 이제 폐막 영화가 네. 있는데요.
1: 예.
0: 폐막 영화는 체게바라라는 그 라틴 아메리카 혁명가인데 체게바라 마지막 동지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가인 체게바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는 아니고
1: 네.
0: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체게바라가 이제 체포돼서 사살됐을 때 그 네. 옆을 지키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다섯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한 다큐멘터리입니다.
1: 네.
0: 거의 알려져 있는 영화는 아니고
1: 네.
0: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체게바라가 이제 체포돼서 사살됐을 때 그 네. 옆을 지키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다섯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한 다큐멘터리입니다.
1: 네.
0: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좀 이 사람 다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 다큐멘터리 감독이 연출한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기록 필름과 굉장히 희귀한 체게바라의 어떤 그 스토리를 볼 수 있는
1: 네.
0: 필름들이 좀 담겨져 있고 또 인터뷰 장면 여기 또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이들이 그 이제 그 토벌대에 쫓기면서 다니는 그 상황을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한 애니메이팅 기법을 또 도입한 일부 작품 네. 장면들도

0: 지역에서 그 지진이 났을 때그 생존자들과 그 주민들을 찍은 세 편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도호쿠 3부작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마구치 리스크의 도호쿠 3부작을 포함해서 10여 편의 인간과 비인간, 뭐 생태주의, 또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어떻게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루어 왔는가, 그리고 영화를 생태적으로 만들고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하는 그런 15편의 작품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1: 아까 이번에 영화제는 이제 영화 상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워낙 다큐멘터리의 속성상 촬영도 오래 걸리고 제작비 지원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창작자와 관계자들이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0: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혹시 이제 오늘 방송 또 들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파주와 고양에 예. 두 개 상영관에서 11개 극장에서 이제 상영을 하는데요.
0: 네.
1: 고양시의 그 킨텍스, 킨텍스 근처에 있는 메가박스 극장 그리고 파주 야당의 롯데시네마 이 두 개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요.
0: 네.
1: 예매가 이미 이제 지난 25일에 시작돼서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고 싶은 작품들을 골라서 예매하실 수 있고요.
0: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홈페이지.
1: 네. 네.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온라인 상영작은 온라인 플랫폼인 저희 그

0: 왓바름는 식표범들 주머니 100개 넘게 털 외투에 사나이 일과 밧줄을 갈갈갈
1: 밧줄을 갈갈갈
0: 시계가 뒤끄럭
1: 시계가 뒤끄럭
0: 공패를 사커 으쌰 홍물술에 밖으로 바름는 신과 지는 게 신과 바름는 식표범들 주머니 100개 넘게 털 외투에

대화하다 보면 그래요. 온통 누군가의 이야기로 도배하는 분들, 주변에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전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도 결론은 한결같아지는 거죠. 내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나는 단발이 잘 어울린대. 아, 우리 조카가 글쎄 엄마보다 이모를 먼저 불렀다니까? 그러면서 휴대폰 속 사진을 슬그머니 내밀기도 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느껴져서 어느새 미소가 함께 번지곤 하죠. 누군가를 향한 애정이 숨길 수 없을 만큼 넘쳐 흘러서 말끝마다 그 이름이 묻어나오는 거니까요. 누군가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떠올릴 수 있다는 건 내 삶을 가득 채워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남들에게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내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는 그 이름을 마음껏 떠올려 보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순의 시를 노래한 그대 하나로 전해드릴 텐데요. 사랑하는 존재 하나만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걱정이에요. 우리 영디바라기님께서는 특히 이륜차 배달업 하시니까 이렇게 비 오는 날 더 걱정이 되거든요. 더더욱 안전운전하시고요.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빗길에 조심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78님께서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무더운 8월을 음악마루와 함께해서 시원했던 것 같아요.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다양한 국악인들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9월에도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8월의 기억들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9월의 추억들 또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추억들 9월에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6642님께서 더위와 함께 떠나갈 8월의 끝날 아름다운 음악으로 반겨주는 우리들의

만들기는 과학이 아니다. 공학이나 수학도 아니다. 어떤 공식을 내 사업에 적용했다고 해서 꼭 나타나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다. 펜이란 존재는 기묘하기 짝이 없어서 누군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생기지 않다가도 펜 양성에 딱히 신경 쓰지 않는 누군가에겐 구름처럼 몰려들기도 한다. 인간관계 어려움과 재질이 비슷해서 유독 인기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인기 작가는 다른 세상 생명체 같다. 소비자가 언제든 불만을 표할지 모르는 불편한 존재만은 아니다. 나의 팬이자 자존감 지킴이들이기도 하다. 울적한 기분이다가도 소비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꾼다. 이 힘을 깨달은 이후엔 소비자로서 물

싶었어요. 작아도 괜찮아. 이게 바로 나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으쓱해지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동력을 얻으면 그만인 거죠. 남들 시선을 아예 신경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덜 신경 쓰고 내가 좋아하는 작고 소소한 즐거움에 마음껏 빠져보는 거. 아, 이거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조재성 작가의 작고 귀여운 직업과 함께 해봤어요. 나만의 길을 걸어보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노래한 곡인데요. 이엔의 노래와 연주로 하루에 전해드립니다.

풍경이 있는 소리의 연주로 서행 감상하고 왔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모던 가곡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계락 절로절로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앙상블 시나위의 노래와 연주로 하루 종일 전해드렸는데요. 742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7426님 좀 아프시다고 하니까 영디바라기님께서 아프시다고 하니까 걱정되네요. 푹 쉬시고 병원 가시면 금세 나으실 거예요. 빨리 나으시길 바라요. 라고 또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금방 나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또 좋은 기운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가거나 거래처와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늘 타던 버스 창밖을 무심하게 바라볼 때 문득 오늘 하루도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갔네 하고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가거나 거래처와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늘 타던 버스 창밖을 무심하게 바라볼 때 문득 오늘 하루도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갔네 하고 안도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뭐 특별하게 뛸 듯이 기쁜 일도 눈에 띄는 이벤트도 없어서 어쩌면 조금 심심하고 허전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건축을 할 때 건물이 어떤 균열이나 흔들림 없이 가만히 자리를 버텨내고 있는 상태를 가장 완벽한 건실 혹은 건안의 상태라고 한대요. 눈에 띄는 커다란 사건이나 대단히 좋은 일이 당장 찾아오지 않더라도요. 모두가 별 탈 없이 제자리를 지켜내고 오늘 하루가 무탈하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건 결코 심심하거나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집이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겠죠. 어디선가 갑작스러운 파도가 쳐도 중심을 굳건히 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만한 무기가 없을 거예요.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수명과 환갑잔치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이보게, 올해 내 나이 마흔인데 요즘 들어 기력도 없고 눈앞도 침침한 것이 이러다 회갑은커녕 50이나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는가. 아직 한창 때구먼. 최고의 의술을 받는 전하께서도 천수를 누리는 건 어렵지 않은가. 어허, 큰일 날 소리. 어쨌든 자네 가문에서도 회갑잔치 한번 크게 열어봐야 하지 않겠나. 환갑까지 살면 귀신마저도 축하해준다지 않는가? 글쎄,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복이 오겠는가? 자네 집안이야 대대로 장수 집안 아닌가? 자네가 참으로 부러우이.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만큼 장수가 보편화됐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대대로 장수 집안 아닌가. 자네가 참으로 부러우이.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만큼 장수가 보편화됐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환갑을 맞이하는 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경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가장 좋은 음식과 최고의 의술을 누렸던 조선 왕들의 평균 사망 연령조차 약 46세에 불과했습니다. 27명의 조선 국왕 중 환갑을 넘긴 임금은 태조, 정종,

추정 평균 수명은 이보다 더 짧은 35세 내외였습니다. 성인의 수명이 짧았다기보다는 전염병과 의약품의 부족으로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험난한 고비를 넘겨 20살까지 살아남은 양반층의 경우 기대 수명이 50대 중후반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60갑자를 다 돌고 환갑을 맞이하는 일이 워낙 드물다 보니 가문에서는 떡과 과일을 원통형으로 높이 쌓아올린 고임상을 차리고 마을에 성대한 잔치를 벌였죠. 환갑잔치는 기본적으로 가문이 주최하는 사적인 행사였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있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에게는 신분에 관계없이 벼슬을 내리는 노인직을 주었고 70세 이상 고위관료에게는 의자와 지팡이를 하사하며 장수를 기렸습니다. 그렇다면 문헌과 실록에 남은 조선시대 최장수 인물은 누구일까요? 중종실록에는 중종임금이 관리를 보내 조사하게 한 결과 전라도 순창에 122세의 조씨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또한 인물사 기록에는 76살에 처음 결혼해 80살의 아들을 낳고 99살까지 산 홍유손이라는 인물과 권황 선생이 대표적인 장수 인물로 꼽히죠. 삶의 고단함, 76살에 처음 결혼해 80살의 아들을 낳고 99살까지 산 홍유손이라는 인물과 권황 선생이 대표적인 장수 인물로 꼽히죠.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60갑자를 다 채우고 장수의 기쁨을 나누었던 조선시대의 풍경을 살펴봤습니다.

중반에 머물 만큼 생로병사의 무게가 엄혹했던 시절이었는데요. 국가가 모든 백성의 환갑을 챙겨주지는 못했지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신분을 가리지 않고 노인직 벼슬을 내리면서 어르신을 우대하려 했던 법도에서 장수에 대한 그 당시 사회 존경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실록에 남은 122세 순창 조씨 할머니 이야기부터 99세까지 삶을 누렸던 홍유손의 기록까지 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나갔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평균 수명 35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로 넘어온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와 장수의 의미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과 환갑 문화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6642님께서 우리 마음의 나이트는 항상 젊음입니다 하셨어요. 근데 마음만큼은 진짜 젊음을 유지하는 게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마음이 젊으면 도전하는 게 많아지고 또 그러면서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마음은 모두가 다 청춘이시기 바랍니다. 풀의 노래와 연주로 1월의 정기 전해드릴게요. 다 청춘이시기 바랍니다. 풀의 노래와 연주로 1월의 정기 전해드릴게요.

따뜻한 문자 주시고 2300님께서 아, 웬 사나운 비는 그렇게 주말 내내 내리는지 어제 낮에는 순간에 광풍이 불면서 빨갛게 물들어가는 고추나무를 왼쪽에서 불다 한순간 오른쪽으로 불다 바람이 휙 지나면서 고추나무가 망가졌나 봐요. 어떡해요. 비바람 때문에 농사 피해도 있다니까 이거 마음이 안 좋네요. 더 큰 비는 없기를 바라봅니다. 김인설님께서도 일상의 음악이 흐르는 마루와 음악은 꼭 필요해요 라고 문자 주시고 6642님 문자까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고보석의 검은고 협주곡 무현금을 시작으로 곽재영의 25연 가야금 협주곡 나무의 시, 박치환의 피리 협주곡 같은데요. 이번 무대에선 연주자들이 직접 만든 다섯 작품이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고보석의 검은고 협주곡 무현금을 시작으로 곽재영의 25연 가야금 협주곡 나무의 시, 박치환의 피리 협주곡 신락이 이어지고요. 신현식의 함령, 유홍, 강지은의 대금, 해금, 이중협주곡 기도까지 다채로운 악기의 색깔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악기를 가장

0: 파트의 상상력.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0: 김봉영입니다. 그야말로 징글징글했던 8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1: 그렇습니다. 8월과 함께 여름하고도 이제 마지막 날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여름 기운이 조금 약해진 느낌입니다.
0: 네, 네. 남부지방에 크고 작은 비 피해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저도 남원을 들렀다가 전주를 찍고 올라오는 일정 운전을 하고 이동을 했는데 아니 진짜 하늘에 마치 뭐 문이 열린 것처럼 운전을 하고 이동을 했는데 아니 진짜 하늘에 마치 뭐 문이 열린 것처럼 비를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 주에 비 소식이 많은데 계속 걱정입니다.
1: 그렇습니다. 가뭄은 가뭄대로 걱정이고 또 비 피해는 피해대로 걱정인데 가뭄에 폭염에 비 피해에 어느 때보다 이번 8월 한 달 진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아무쪼록 선선한 가을날이 펼쳐질 9월을 기대하면서 오늘 8월 마지막 날 월요일 8월과 안전이별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와 함께 하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은 최근 데뷔 9년 만에 정규 1집을 발표한 서도 밴드 춘향가 중 판벌려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드디어.

0: 저는 8월에 꾸준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영어 공부한 자필로 정리하신 노트까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1: 네.
0: 사실 조카들이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은 못 알아듣기도 했고 못 알아듣기도 했고 상황이 좋지 못해서 영어를 거의 못 배웠었고 저는 검정고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도 영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하면은 가시방석 같고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서름이 너무 커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도 영어고 저는 검정고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도 영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하면은 가시방석 같고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서름이 너무 커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영어를 독학으로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저는 너무너무 재밌고 새롭고 재밌기도 하고 무엇을 알아간다는 게 정말 기쁘고

0: 남겨주셨는데.
1: 네네네.
0: 아이고야, 진짜 고생하셨네.
1: 아, 저도 에어컨 청소 올해 여름 전에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부부가 오셨어요.
0: 네네.
1: 설마 그 부부는 아니시겠죠?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셔가지고 저도 감사한 마음에 그 얼마 마지막 몇천 원인데 그냥 딱 맞춰가지고 몇천 원 더 그냥 올려서 입금해 드렸었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0: 세상에. 에어컨 관련된 분들이 더운 데서 일하시잖아. 에어컨이 그렇죠. 꺼진 상태를 일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힘드실 텐데 아무튼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건 힘들지만 또 통장 잔액 느는 재미가 좋았어요.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보기가 너무 좋고 저희가 보조 배터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핸드폰 많이 사용하실 테니까
1: 네. 네,
0: 보내드리겠습니다.
1: 파라나 육사님 가족들하고 여름 휴가로 부모님 계신 시골집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밥도 너무 좋았지만 아이들이 시골에서 잘 놀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하셨어요.
0: 그렇죠. 진짜 아이들은 그 할머니가 살고 계신 그곳의 터전 거기서 그 느껴지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안정감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도 자연이잖아요.
0: 뭐 이제 계곡도 흐르고 막 네. 하니까
1: 다채로운 놀이거리들이 있어요.
0: 네네네. 네,
1: 나뭇가지도 놀이거리요, 네. 돌멩이도 놀이거리요,
0: 그죠.
1: 흙 만지는 것도 놀이거리거든요.
0: 네.
1: 그거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게 놀다 온 거죠.
0: 매년 가시면 좋겠다, 진짜. 네.
1: 매년이요?
0: 매년.
1: 매년이 아니라 분기별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0: 어우, 그럼 더
1: 네.
0: 좋고요.
1: 네. 네.
0: 겨울은 겨울대로 또 매력이 있으니까.
1: 부모님을 1년에 한 번 뵙기 좀 그렇고.
0: 아, 그렇죠.
1: 네, 분기별로 가가지고. 그리고 아이들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0: 아, 좋죠.
1: 네.
0: 또 할머니가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1: 맞아요.
0: 그런 게 좀 좋죠.
1: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0: 네.
1: 조부모님의 사랑은 또 다르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아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0: 네.
1: 8318님 8월 좋은 일 딸이 내일 개강인데요. 대학 내내 전액 장학금 받아가지고 등록금 걱정을 안 했습니다. 장하지요?
0: 이야.
1: 전액 장학금을 대학 내내 4년 동안?
0: 전장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1: 저 와이프도. 랑은 또 다르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아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0: 네.
1: 8318님 8월 좋은 일 딸이 내일 개강인데요. 대학 내내 전액 장학금 받아가지고 등록금 걱정을 안 했습니다. 장하지요?
0: 이야.
1: 전액 장학금을 대학 내내 4년 동안?
0: 전장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1: 저 와이프도.
0: 와. 이게 대단하십니다. 금액적으로만 따져도 이게 얼마야?
1: 엄청 큰 돈이죠.
0: 몇 천 되죠? 몇
1: 천만 원이죠.
0: 얼마나 자랑스러우셔, 진짜.
1: 그러니까요. 와. 밖에 나가서 알바해서 그 몇 천만 원 벌려.

0: 그렇긴 한데 이제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열무김치 딱 넣어가지고 국수.
1: 너무 좋죠.
0: 콩국수, 냉면.
1: 그쵸.
0: 이런 건 진짜 여름이 제맛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디테일하게 몇 번 드셨는지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네. 건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8365님께는 떡 선물 드릴게요.
1: 네, 떡 맛있게 드시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온면으로 또 네. 먹는 그런 또 재미가 있으니까 또
0: 좋죠.
1: 겨울은 겨울대로 추운 것대로 또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0172님께서 모기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0: 그런 반응이 왔습니다. 그날 주최 측 지부장님이 사준 늦은 점심으로 추어탕 참 맛있게 먹었고요.
1: 진짜 맛있었겠다.
0: 무엇보다 이번 행사 진행은 재능 기부여서 더 뿌듯했어요.
1: 훌륭하시네.
0: 와, 재능을 또 이렇게 멋진 곳에 기부를 하셨군요.
1: 마음을 예쁘게 쓰셨네. 아,
0: 이 사회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1: 쉽지 않아요.
0: 네.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냥 사실 써있는 멘트만 주르륵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행사의 모든 것들을 읽고 있어야 돼요.
1: 맞아요.
0: 그리고 네. 진행사항도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들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되어 있어야 그쵸. 되고 그래서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가.
1: 줄타기 한다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은데 네. 진짜 까딱 잘못하면 넘어지잖아요.
0: 맞아요.
1: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진짜 사회자는 줄타기 같아요. 그거를 텐션을 잘 유지를 해줘야지 아. 이게 매끄럽게 공연이 쭉 진행이 되니까
0: 맞아요.
1: 쉽지 않은데
0: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도 진행 사항을 다 보면서 이끌어 가야 되고
1: 편하게
0: 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1: 그렇지.
0: 그리고 이제 설령 진행 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게

0: 잘 마무리해서 발표 잘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1: 아, 이런 것도 엄청 부담되죠.
0: 엄청 부담되죠.
1: 진짜 부담돼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무대에 서고 뭐 사회도 보고 진행도 하는 사람도 프로젝트 이제 이거 발표를 하라 그러면 떨려요.
0: 떨려요.
1: 진짜 떨려요. 저희도 떨려요. 엄청.
0: 이 몇 분 안에 이 핵심들을 논리정연하게 탁탁 전달해야 되는 게
1: 맞아요.
0: 요거 쉽지 않죠.
1: 군더더기가 붙으면 안 되거든요. 길어져도 안 되고.
0: 그렇지.
1: 근데 핵심은 살아 있고. 그래서 진짜 평소에 사무직만 하시거나 말하는 직업이 아니신 분들은 발표해야 된다?
0: 다소 어려울 수 있죠.
1: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0: 아무튼 힘내시고 잘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1: 네. 네.
0: 저희가 보조 배터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유일한 성공 방법은 연습이죠.
0: 그렇죠.
1: 반복된 연습입니다.
0: 툭 치면 나오게.
1: 네. 툭 치면 나오게. 네. 몸에 아예 그냥 인이 박히도록.
0: 네.
1: 그냥 반복해서 몸 안에 넣어야 됩니다.
0: 저희도 외우는 게 거의 직업이라.
1: 맞아요.
0: 네, 계속 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진짜. 네.
1: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긴 사설을 다 외워서 올라가 계속 반복하는
0: 겁니다.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돼요.
1: 네. 엄청 반복해요.
0: 7047님. 육아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기도 열대야가 힘든지 잠을 잘 못

0: 쫄라가지고 혼났습니다. 장사 안 돼서 속 다 죽었는데 말이죠. 다음에 가자. 다음에 흐흐 미안하다잉 하셨는데.
1: 아유. 어머님이신가요? 아버님이신가요? 지금 진짜 속 타시겠다 진짜.
0: 그렇다고 그걸 또 안 돼. 지금 장사가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또 아이에게 상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 하고 또 둘러대게 되죠.
1: 그렇죠.
0: 이래저래 해서 바빠서 못 가.
1: 근데 속으로는 마음은 미어지지.
0: 속으로는 진짜 미어지죠.
1: 그렇지. 에휴. 참.
0: 그리고 지금 장사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영업 하신 분들은 사실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는 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1: 네. 네.
0: 그 기간 동안 매출이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 부담이 엄청 크죠, 사실.
1: 힘내십시오. 네.
0: 다 장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1: 아이고. 저희가 4582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1: 힘내십시오.

0: 앞허리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0: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4: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4: 이놈 저놈
0: 묻지마
4: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5: 파투의 상사디야.
6: 아유 장인어른 장모님 장모님 장인어른 장인어른 장모님. 아유 저기요 작년에요 이야기 할머니 전통 나눔 할아버지
5: 용남 파투의 상사디야.
6: 아유 장인어른 장모님 장모님 장인어른 장인어른 장모님. 아유 저기요 작년에요 이야기 할머니 전통 나눔 할아버지 요거 뭔지 아시죠?
7: 아이 왜 알지. 저 이야기 할머니가 응?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옛날 이야기 해주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우리 용녀가 그 하고 싶다고 했던 거 아니냐고.
8: 맞아요 여보. 2009년에 시작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자리 잡아가지고 작년부터 전통 나눔 할아버지 사업도 시작이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의 전통 문화와 전통 놀이 예절 교육까지 한대잖아요. 아...

눈을 떠보니 홍보집은 온데 간데 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이었던가 보더라.

0: 없고요.
1: 네.
0: 8376님께서 옛날 이야기가 무섭네요. 윽박 지르시면 아이들이 울겠어요 하셨는데.
2: 왠지 이런 할아버지가 왠지 있을 것만 같은.
0: 그렇죠.
2: 그런 느낌적인 느낌.
0: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저 어쨌든 이야기 할아버지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될까요?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반응이 좋았었나 봐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확대가 됐고요. 경북과 인천까지 확대돼서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전통 나눔 할아버지들이 어린이들을 만날 거라고 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무서운 할아버지는
0: 그쵸.
1: 안 계신다는 얘기죠.
0: 네.
1: 좋았다는 얘기죠.
0: 네, 오지명 네. 할아버지. 에.

0: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어? 이것도 오픈런 하는 사람들 나오겠는데?
1: 뭔데 뭔데?
0: 아니 아니, 한국관광공사가 기념품 부분으로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최종 수상작 25점을 발표했는데 너무너무 예쁘다.
1: 정말? 잠깐만 나도 좀 보자.
2: 오오오오와 조선 후기 안성 사당패를 이끈 전설적인 꼭두새이자 최초의 여성 꼭두새 꼭두새로 유명한 바우더기의 부채에서 영감을 얻은 방자유기 그릇 세트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네.
0: 그래. 바우더기가 줄을 타며 흔들던 그 부채를 방자유기 접시로 만들 생각을, 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
2: 그러게. 남사당 바우더기 부채부터 제주 꽃 멸치로 만든 꿀 멜젓 분말과 전통 건축물 지붕 위에 있는 조각들, 잡상을 재해석한 도어벨 등등 하나같이 다 K컬처의 뿌리인 전통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네.
0: 그러니까 올해 공모전에는 총 1358건이 출품이 돼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0: 어떻게 보면 악당 광칠의 아이덴티티라고 봐도 되나요?
1: 네, 그렇죠.
0: 그러면 이전과 이전 앨범들과 이번 3집과의 약간 차별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예전에 앨범을 내면서 네. 특히 이제 1집은 구두막을 소재로 직접적으로 썼던 거에 의미를 뒀고
0: 네. 봐도 되나요?
1: 네,
2: 그렇죠.
0: 그러면 이전과 이전 앨범들과 이번 3집과의 약간 차별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예전에 앨범을 내면서 네. 특히 이제 1집은 구두막을 소재로 직접적으로 썼던 거에 의미를 뒀고 네. 2집에서는 그거를 토대로 이제 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중적으로 가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곡을 다 만들기 그러니까 가사를 네. 이제 만들기 시작했던 의미가 시작했고. 있었고 3집에서는 오히려 이제 근원적으로 처음에 소재로 삼았던 이 굿에 대한 음악들이 네.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나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도 힘든 것들이 있고 네. 물론 굿은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그 굿의 의미

0: 네,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1: 중요한 포인트죠.
0: 네네.
2: 원래 판소리 전공이시죠.
0: 네네.
2: 판소리 하면서 사실 접신의 경지 요것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남도 하면 그냥 씻김꽃 정도인데.
2: 그렇죠, 그렇죠.
1: 그 보컬은 어떻게 섭외했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오디션을 보셨나요? 어떻게?
3: 네, 뭐 주변에 조금
1: 소개.
3: 네, 소개들도 좀 받고. 이제 저희들도 뭔가 이렇게 음악적으로 잘 맞을지 서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 오디션 정도가 있는데 응해주시겠습니까? 해서 네. 해주시는 분들 한해서 좀 봤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2: 그러면 초령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이제 본인 비주얼이라고 얘기했는데
4: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2: 어떤 지점이었습니까?
3: 아니 일단은 그 보컬의 톤이 좀 네.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2: 음악과 맞아야죠.
3: 유월 씨도 있는 상태이고, 이게 사실은 보면서 여러 번 트랙에 올려보면서 비슷한 게 좋을지 안 비슷한 게 좋을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되게 잘 섞일 것 같으면서도 뭔가 차별점들도 있어서 초령 씨로 하면 좋겠다.
2: 다른데 어우러질 수 있는.
3: 네네. 나머지 악기들도 마찬가지.
1: 보컬 그치. 보컬 음색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2: 어떻게 유월 씨는 추력 씨
4: 너무 좋습니다.
2: 그래요. 알겠습니다.
4: 최고입니다. 최고.
1: 거의 기계네요.
2: 그러니까 폭주니까 바로 나오네.
4: 진심으로
1: 지금 AI한테 그냥 프롬프트 쓰는 느낌이에요.
2: 그러니까
1: 너 어때? 그럼 너무 좋아.
2: 너무 좋았어.
4: 아니 어쩌실 줄 알고 미리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 그럼 어떤

0: 예. 멜로디도 같이 만들고 약간 노래도 같이
1: 알겠습니다.
2: 네. 아니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세요. 악당광 7의 타 한번 들어보시죠.

0: 3집 발표 단독 공연을 네. 합니다. 9월 2일.
1: 네. 내일 모레입니다.
2: 와. 벌써 내일 모레군요. 네. 오.
0: 극장 용에서는 처음인가요?
1: 처음이에요.
2: 왜, 용극장이 왜 용에, 꽤 커요.
0: 용에서 네. 하세요?
2: 네.
0: 용.
3: 아. 커서.
2: 지우스는 뭐죠?
0: 지우스.
2: 지우스는 뭘까요? 궁금하다.
3: 극장은 사실은 워낙 유명한 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네. 그래서 한번 좀
2: 궁금하다.
3: 극장은 사실은 워낙 유명한 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네. 그래서 한번 좀 옛날부터 하면 좋겠다 쓰고 싶은 무대였기도 아, 해요. 아. 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핫한 국중박의 어떤 힘을 한번 저희 빌어볼까?
2: 용극장.

0: 악단 강질의 무진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막 현지인들이 일어선다고요?
2: 이미 일어서 있습니다.
1: 아하.
2: 페스티벌에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스탠딩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3: 요거는 오히려 앉히려는 곡.
2: 예.
1: 아 그래요?
4: 아,
1: 아, 여러분 좀 쉬세요. 예. 약간 이런
2: 이럴 때 저희가 막 이게 아까 전에 이 곡 네. 소개를 드렸잖아요. 막 삶이 아름다운 곡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관객분들이 그거를

0: 너네 공연 보고서 일어났는데 너무 신기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공연 끝나고 오셔가지고 막 팔찌 막 나눠주시거나 만든 팔찌 주시거나 관객분들이
1: 애정 표현을 하는 거죠.
0: 애기가 막 주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여기서 막 20년 동안 봤던 공연 중에 최고였다 막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3년 전에 있었던 뭐 저희 7일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어떤 외국인 분이 무대 한 가운데서 저희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2: 어이?
0: 근데 오래된 저희의 팬이셨던 거예요.
2: 그분이?
0: 네, 그분이 스위스에 살고 계시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가 또 스위스 공연을 갔어요. 네. 스위스에서 공연을 총 두 번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두 번을 다 오셔서. 또 너무
1: 전곡을 따라 부르면서
0: 그러면서 너네 덕분에 더 한국말도 많이 배우고 싶고 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들었을 때 좀 너무 감사하고
2: 감동이네요.
0: 예, 진짜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1: 들어요. 문화를 제대로 수출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악단광칠이 탄생한 이후 해외 공연 일정들이 무수히 많았잖아요. 근데 해외 공연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2: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네.
1: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감독님이신 김양태님 같은 경우는 지금

0: 쉽더라고요.
1: 아. 네.
0: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잘 때 저희가 안 먹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시차적이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고 전 효과적인 것 같고.
2: 그게 효과적이에요. 네. 오호.
0: 대신에 한국 와서는 계속 잠만 자요. 아하.
1: 그러니까.
0: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1: 오.
3: 편하니까 그런.
0: 아 그런가?
3: 긴장을 이제 풀고.
2: 이동 시간까지도 활용을 하시는 거구나.
0: 저는 그게 좀 효과적이었던.
2: 그리고 이제 악당 광칠처럼 정말 다 여러분 일하세요 해가지고 그 또 이렇게 서였으면 우리도 그만큼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4: 그럼요.
2: 근데 사실 우리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무대 위에서 에너지 발산하는 거 이거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진짜 어떠세요? 초령 씨 같은 경우도 이 에너지 막 발산하는데 힘들거나 부침이 느껴지거나 그런 순간은 없었습니까?
4: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네. 일단은 저 보컬 혼자가 아니라 네. 6월 언니도 같이 있잖아요. 네. 워낙 같이 좀 케미도 좋기도 하고
2: 네, 네.
4: 좀 힘이 되니까 서로 와. 이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맞아요. 이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무대를 서기 때문에 네. 뭔가 내가 이 에너지를 다 관객한테 줘야겠다 이런 부담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즐기면서 네. 웃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그 에너지가 내 알게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보시고 관객분도 같이 즐기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좋은 작용으로 순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 즐긴다, 즐기려고
4: 네.
3: 한다.
4: 네.
3: 뭔가를 발산한다든지 뭐 주려고 하기보다는
4: 네, 그쵸.
3: 내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되게 중요한.
2: 저희랑 많이 다르네요. 바투는 올라가기 전에 뭐 둘이 하는 얘기 아우 피곤하다.
1: 아, 제가
2: 아, 피곤해.
1: 제가 어디요?
2: 특히 상할 씨가 아, 집에 가고 싶다. 피곤하다. 그러다가 무대만 올라가면 자, 여러분서 막 하거든요.
5: 무대 체질이시네요.
2: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3: 그 얘기도 하죠. 야, 빨리 끝내자. 빨리.
2: 야, 시간 들어주면 안 돼.
3: 뭐 야, 야, 무조건 다 휘몰이로 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3: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음악 하나 더 들어볼 건데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영정거리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0: 단독 콘서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6997님께서 악담광실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싱글도 너무 좋네요. 응원합니다 하셨고 이호환님, 슬림님께서 많은 분들이 악담광실 최고래요. 최고다 하셨고 아모르마넷님께서 뭐야 세 분 옷 깔맞다. 아, 노을빛 마을님께서도 악담광실 보고 싶구리야 하셨는데 9월 2일 극장 용해에 가시면 악담광실을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극장

0: 마찬가지로 9월 2일 극장용 저희 티켓 링크와 놀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니까요. 지금 당장 들어가셔가지고 예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9월 2일에 만나요. 안녕. 아,
1: 대표님 어쩜 이렇게 훌륭한 에. 에? 보컬을 두셨습니까? 아주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잖아요. 그죠? 예.
2: 네, 9월 2일. 네, 저도 그 바투 상타지와 두 분 오랜만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즐거웠고,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또 저희 새 음반 들고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네. 저희 맞춰서 9월 30일에도 이제 두 번째 싱글이 발매가 되거든요.
1: 네네네.
2: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악당광칠 세 분이 나와주셔서 악당광칠의 아주 활기찬 공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아프지 마시고
3: 네.
1: 9월 2일 공연도 잘하시고 해외 공연도 잘 투어 다녀오시고 11월 공연도 꼭 올리시기를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 저희도 끄드막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바 21의 노래로 바람이 분다 듣고요. 저희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합니다. 내일 봬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 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부터 네, 오늘 생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흥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 씨, 반가운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침에 딸 등교시키는데 큰 사실을 깨달았다는 듯이 아 이러길래 왜 그래 갑자기.

0: 힘을 빼라와 호흡을 내려놓는다는 사실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데, 양산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는 태평소로 이 곡을 사실 먼저 배웠었는데, 태평소 능계가락을 배울 때 양산도를 항상 같이 배우거든요.
1: 네.
0: 근데 데라라라니라니로 너네는 아니로나 이렇게 불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디를 불고 있는 거지?
1: 맞아요.
0: 이
1: 이게
0: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 돌아 돌아 어디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본절인지 후렴인지 막 헷갈리기도
0: 아,
1: 하고,
0: 노래할 때도 그렇구나.
1: 노래도 헷갈리죠. 네.
0: 오.
1: 그리고

0: 줬던 것 같아요.
1: 양산도를 들어볼 텐데 그러면 그 전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힘 있게 들려야 되는데 힘을 빼고 해야 되는
0: 네.
1: 예를 들어서 한번 혹시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뭐 예를 들면 눈 속에 푸른 설은 창북이 생이여 이렇게
1: 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리기는
0: 네, 들리긴 들려요. 그 미분음이 다 들려야 네.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사당패 소리니까 마지막에는 또 힘차게 이요 이게 요 이렇게 훅 치는 게 있어요.
1: 이게 딱 걷어서 딱 가는 게 있군요. 네.
0: 마지막에를 쳐줍니다. 이렇게
1: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0: 근데 요거는 약간 선생님들마다도 뭐 남자애들은 좀 이렇게 해라. 좀 걷어서 이렇게 힘차게 해라. 네. 끊어서 해라. 이런 게 있고 뭐 여성 소리꾼들은 끝에를 예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안비취, 묵계월, 이은주 세 분의 소리로 양산도를 들어볼 텐데 세 분의 그 개인적인 개성 노래를 하실 때의 특징이 다 다르시잖아요.
0: 너무 다르죠.
1: 근데 이렇게 후렴하고 또 소절을 하나씩 받으면 네. 애초에 음악을 듣기 전부터 이미 약간 기대치가 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어떤 분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취향에는 어떤 분이 맞으시는지 한번 구분을 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민요 양산도 보내드립니다.

0: 공연을 하러 갔는데 뭐
1: 예.
0: 맞추고 들어가면 뭐 같이 하는 경우도 많지만
1: 예.
0: 아니면 뭐 로다 세워라 하면서 세워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약간 일 노래처럼 뒷부분을
1: 그렇구나.
0: 네.
1: 이 양산도가 최쉬운 노래가 부를 때 이번 공연은 양산도를 하겠어. 이렇게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노래에는 설명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때 이번 공연은 양산도를 하겠어. 이렇게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노래에는 설명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0: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냐면 요즘 잘안 불러요.
1: 아, 그래요?
0: 이게 약간 저도 잘 모르겠지만
1: 예.
0: 저는 그래도 제가 뭐 나이는 많진 않지만
1: 예.
0: 그래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경기민요를 시작했기 때문에

0: 너 양덕 맹산 흐르는 물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1: 네.
0: 하고 있는데 요즘 그렇군요. 예. 무대에서 들을 때도 저 사람이 힘을 빼고 힘 있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많이 지켜볼 수 있는 노래이겠네요.
1: 네, 그렇죠. 요거 하나로 약간 소리의 결을 많이 판가름 할수 있고, 저번
0: 아.
1: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서도랑 경기가 굉장히 다르게 부르는 곡 중에 하나지만,
0: 양산도가.
1: 네, 둘다 어떻든 주요 레퍼토리 민요로 들어있기 때문에 두 전공 계열에서, 네, 그 다른 맛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서도민요 하시는 분이 부르는 양산도
0: 예.
1: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0: 경기민요를 유행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곡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경기민요의 맛과 멋을 또 담아서 잘 녹여낸 신민요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민요 책에
1: 예.
0: 들어있어요. 노들강변이.
1: 노들강변이.
0: 네. 아예
1: 오.
0: 전통 배우는 책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제 수록되어 있는 신민요는 금강산 타령이 있고요.
1: 오.
0: 네, 그 경기민요
1: 예.
0: 전하명 그것도 작곡자가 있는 곡이에요. 작곡자.
1: 최정식
0: 네네네네.
1: 명창이. 예.
0: 그리고 노들강변이 있고.
1: 오.
0: 그리고 근데 이두 개는 신민요로 안 쳐요. 경기민요 하는 사람들이.
1: 인기만 많으면 장땡이다.
0: 약간 그럴

0: 지금 일부러 기죽이려고 막 노신 것 같은데?
1: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이 노들 강변이 예. 쉽게 부르기 어렵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쉽게 잘 부르기 어려운데 네.
0: 이 노래를 저는 이분의 소리로 오늘 고르신 거 보고 네. 역시 미감이 뛰어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주랑 명창의 소리로 준비해 오셨는데 네. 엄청 까랑까랑 하시더라고요.
1: 까랑까랑하고 목이 여기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 알맹이가 딱 맺혀 있으시고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 고주랑 선생님의 음가가 예. 너무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소개해드렸지만 뭐 고백화 명창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유명한 김옥신 명창, 뭐 이진숙 선생님도 예. 계시고 전영희 선생님이라고 또 계세요. 옛날에 전수철 예. 선생님이랑 많이 하셨던. 근데 그런 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음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0: 고주랑 명창의 소리도 제가 참 오랜만에 최현 씨 덕분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주랑의 소리로 노들강변 보내드립니다.

0: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의 어릴 적 기억엔 아직 남아 있는데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곡을 꼭 마지막 커튼콜로 많이 선곡을 하셨었어요.
1: 서양 오케스트라 그 절정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도
0: 네.
1: 좀 있고, 개인적으로는 약진하는 대한민국 가사 노랫말은 누가 지으셨을까
0: 저도
1: 궁금하기도
0: 잘
1: 하네요. 왜냐하면
0: 모르겠어요.
1: 대한민국이 아닌 시절부터 있었던 노래일 텐데.
0: 네.
1: 참 엄청난 노랫말을 지었다.

0: 해요. 왜냐면은 그 청춘가에는 물론 노랫가락 상부 타령도 그렇지만 저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들어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멜로디는 굉장히 경토리가 밝고 쾌활하지만 그 안에 있는 뭔가 여러 가지 감정들 저는 그런 것들을 경기민요가 뭔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슬플 때도 밝은 멜로디에 표현을 하지만 그것들을 잘 뭔가 희로애락을 담아서 노래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선곡해봤습니다.
1: 약간 그 감정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천안도 산거리
0: 네.
1: 그거를 노래가 좋다 해서 듣는데, 그 김종성 어르신인가요? 천안도 산거리 능수야 버들은 이렇게 하는데,
0: 네.
1: 그 보통은 이제 글로 치면 늘 들을 때 물결 표시로 듣거든요.
0: 네.
1: 근데 이분 노래를 듣는데 물결 표시가 아니라 말줄임표 있잖아요.
0: 아.
1: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0: 네.
1: 와, 경기 소리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구나를 처음 알았는데, 이제 글로 치면 늘 들을 때 물결 표시로 듣거든요.
0: 네.
1: 근데 이분 노래를 듣는데 물결 표시가 아니라 말줄임표 있잖아요.
0: 아.
1: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0: 네.
1: 와, 경기 소리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구나를 처음 알았는데, 이채연 씨의 청춘가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군요.
0: 저도 그렇게 청춘가를 느끼기 때문에 뭔가 청춘가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보통 독창회 끝나고 앵콜 해달라고 하면 청춘가를 거의 매번 불렀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처음에 보통 이팔 청춘의 소년 몸 되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0: 네.
1: 그 뒤에 노랫말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예요.

0: 춘가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어딘지 알겠네요. 강상에 둥둥둥 떠가는 저배야. 한마는 이내 몸 싫고서 가거라. 한이 많으신 상태인가요 요즘?
1: 그런가 봐요.
0: 오늘 장장 3개월 동안 쌓였던 한을 여기서 풀고 이제 청취자분들과 끝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3개월 동안 이제 수고 진짜 많으셨는데 청취자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3개월 동안 제가 좋아하는 경기 소리를 소개하느라 너무 즐거웠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모두 제가 부른 청춘가처럼 매일 청춘으로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노래가 좋다도 이채연 씨의 청춘을 응원하고 네.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연 씨는 또 이 코너가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보고 또 자주자주 초대해서 모셔야 될 분이니까요.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도 공연장에서도 자주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끝곡이자 일부 끝곡이 되겠네요. 충청도 천안에 아까 제가 잠깐 불러드렸던 곡인데 피디님이 선곡해 주셨어요. 천안도 삼거리를 김종성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채연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연 씨 그동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행복하세요.

무정 세워라 오고 가지

이제 떠나간 이 사랑을 예, 그리면서 부른 노래다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아마 오늘 2부에서 보내드리는 추억의 보고지고는 1부에서 헤어진 채연 씨를 향한 시선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처 소개를 못해드렸습니다. 우유모치님께서 1부의 채연 씨 노래 들으시고 어찌저리 수많은 음을 재빠르게 하나하나 훑고 지나가시나요? R&B 하나도 안 부럽다. 그나저나 채연님 다음 특집은 언제 오시나요?

45년 이해분에 말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발병 안 나고 45년 이해분에 말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발병 안 나고 또 청말같이 동서사방 아무리 뛰어다녀도 모든 사람에게 악의 악담살 살을 다 막아주시고

중간에 나오는 장구 울림이 대단히 독특하죠. 둥둥 이런 소리가 나는데 동양별신 곳에서 쓰는 장구의 특징이기도 하고 특히나 김정희 명인이 연주하실 때는 장구를 생각보다 이렇게 바짝 조이지 않고 조금 느끈하게 이렇게 늦춰놓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는 걸 좋아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드럼 연주자들이 심벌을 치거나 플로탐을 치거나 또 발로는 하이햇이나 킥 드럼을 치죠. 그래서 온몸 특히 이제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다 쓰잖아요. 그걸 각자가 자리에서 다른 리듬을 연주하는 걸 이제 사지분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장구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소리를 저렇게 하려면 도대체 분리가 어디까지 돼야 가능한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정희 명인의 소리와 장구장단으로 축원덕담 2014년도에 있었던 축원덕담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국악방송에서 했던 방송 내용 중에 나온 노래를 저희가 또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1716님께서 민왕님 저는 어제 서울 구경하고 왔습니다. 손자들도 보고 싶고 이쁜 며느리 전화가 와서 명인의 소리와 장구장단으로 축원덕담 2014년도에 있었던 축원덕담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국악방송에서 했던 방송 내용 중에 나온 노래를 저희가 또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1716님께서 민왕님 저는 어제 서울 구경하고 왔습니다. 손자들도 보고 싶고 이쁜 며느리 전화가 와서 한번 다녀가시라고 해서 손자들 많이 안아보고 며느리 용돈까지 챙겨줘서 너무나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쑥스럽지만 자랑 한번 합니다. 서울은 정말로 사람이 많습디다. 서울 사람 참 많죠. 저도 서울 처음 올라와서 진짜 놀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으니까. 예. 아무튼 며느님이 참 살가우신 분 같아요. 예. 미리 그러니까 먼저

판소리에서 호령하는 느낌이 나는 선율과 흡사한 선율이 등장합니다. 또한 서용성류 해금 산조는 즉흥적인 성격이 강한 산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선율이나 운지법, 식임새 등이 정형화되지 않고 다양하게 연주되고 있어서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매력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아의 해금 연주로 들어볼 텐데요. 김성아의 해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서용성류 해금 산조 중에서 중모리부터 자진모리 대목까지 1993년 11월 7일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서울 구경 갔다가 손자들도 많이 안아보고 며느리가 용돈까지 챙겨줬다고 자랑하신 1716님께서 민왕님, 그래도 자랑할 국악방송이 저한테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손자들까지 있는 할머니한테 이런 말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어디 가서 말 참 예쁘게 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너는 말을 왜 그렇게 밉게 하니?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 듣는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해주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용돈을 주겠지. 이춘희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바위 타령 보내드립니다.
1: 배고파지어는 밥에
0: 했을 것 같은 듣는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해주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용돈을 주겠지. 이춘희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바위 타령 보내드립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그려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는 9월 9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입니다. 김백봉, 신무용의 르네상스를 이루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만나볼 수 있는 두 편의 국악관현악 정기연주회 소식입니다.

입고 무엇을 신을까? 매일 옷장과 신발장 앞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고민이죠. 특히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신발장 앞에서의 고민이 평소보다 더 깊어지는데요. 아예 비 오는 날 신으라고 만들어진 레인부츠, 일명 장화도 있지만요. 출근하는 복장에 신기엔 너무 튀기도 하고요. 빗물을 막아주는 건 좋지만 종일 신고 다니기엔 좀 무겁고 갑갑한 게 문제죠. 그렇다고 평소에 신던 신발을 그대로 신기엔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소재도 많고요. 무엇보다

드립니다. 욕심이 과한 국악 선생님의 지도는 잔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봄디님의 응원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봄디님의 응원 소리는 국악 수업 시간에 들려주겠습니다라고 와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일단 6학년 여러분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사실 단소가 참 연주하기 어려운 국악기 중.

금요일까지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당첨자분들께는 티켓 두 장씩 드릴게요. 그리고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에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며칠 비를 기다렸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6시는 맛있는 라디오 기다림.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비 오는 날은 그리고 슬리퍼가 편해요. 비 오는 날 슬리퍼 신고 나갔다 오면 주택이라 마당에 수도가 있어서 발 씻으면 돼요. 라고 해주셨네요. 비 오는 날 슬리퍼도 많이들 신으시죠. 자, 만라사랑님도 비 오는 날 뭘 신어도 발이 젖을 것 같아서 집 밖을 안 나가는 게 상책이지만 그래도 정 나가야 한다면 삼선 슬리퍼는 어떨까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슬리퍼들 많이도

있잖아요. 6376님께서도 완도가 고향인 저는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녀왔어요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옛날에는 고무신을 신는 경우는 많았었죠. 저도 어릴 때 할머니 댁 가면요. 이제 고무신 신고 다녀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그 추억이 저도 있네요. 자, 이 신발을 꼭비 오는 날에만 신었던 건 아니지만요. 비 오는 날에 특히 유용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이것 찾듯이라는 속담도 있다고 하네요. 몹시 아쉬워서 찾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 속담풀이가 돼 있는데요.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옛 이야기 중에 집신장수와 이것장수를 두 아들로 둔 어머니 이야기도 있죠. 비가 오는 날도 맑은 날도 아들 걱정이 끊이지 않는 어머니 이야기에서 비 오는 날에 잘 팔리는 바로 그 신발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 집신, 2번 고무신, 3번 나막신, 4번 꽃가신, 5번 어르신, 6번 팔등신 중에 정답 있고요.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0: 거기로 백지 한 장 손에 들고 경무청으로 제돈 타러 가는 맹공이다.
1: 이준희의 노래로 경기 잡과 휘몰이 잡과 맹꽁이 타령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집신장수와 이것장수를 두 아들로 둔 어머니 이야기도 네, 살짝 드렸는데요. 7796님께서 큰 아들일까 작은 아들일까 집신은 누가 팔며 누가 이것을 팔까 하시면서 네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628님께서는요. 나무를 깎아 만든 신발 저도 한번 신어보고 싶네요. 저는 어릴 때 검정 고무신 신고 발바닥이 까만색이 될 때까지 신은 기억이 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검정 고무신 그리고 흰 고무신 네 기억나네요 정말. 자 634 하나님께서요. 저는 어릴 때 게다짝 신발을 신어본 적이 있어요 해주셨는데 아, 이 신발은 일본의 신발이죠. 이것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는데요. 네. 자, 8318님께서요. 딸 어릴 때 박물관에서 봤네요. 그리고 나팔바지도 국악으로 들으니 색다른 매력이 있네요. 라고 신어본 적이 있어요 해주셨는데 아, 이 신발은 일본의 신발이죠. 이것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는데요. 네. 자, 8318님께서요. 딸 어릴 때 박물관에서 봤네요. 그리고 나팔바지도 국악으로 들으니 색다른 매력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신발이 이젠 박물관에 있군요. 네. 자, 2379님께서는요. 옛날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나무로 된 신발을 신고 다녀

좀 떼어서 먹고 싶어요. 여기가 제일 맛있거든요. 바삭하니. 자, 그리고 3499님께서요. 퀴즈 드리려고 하는데 딱 손님이 오시네요. 늦게라도 보냅니다.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오답으로 김유신, 이순신, 윤종신. 요것도 삼신 세트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아유, 재치가 있으십니다. 보나명님께서요. 이 신을 신으면 비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밑바닥을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미끄럼을 방지하게 만든 편리한 신발을 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에는 발목 부츠를 신습니다. 8월이 어찌 갔는지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진짜 우리 선조들의 발명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옛날에 일상품들을 보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땐 정말 뭐가 없었을 텐데 어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들도 참 많죠. 승승장구님께서도 박물관에서 본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친환경 신발인 것 같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렇죠. 정말 옛날에 이 산업이 발달 안 했을 때는 모든 게다 친환경이었죠. 그런 시절에는. 그렇죠. 소금꽃님께서요. 저는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어요. 이젠 꽃가신 신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이미 신고 다니시는 거 아닐까요? 꽃가신. 자, 3014님께서는요.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 김인설님께서 아까 제가 신어보셨나요? 말씀드렸더니, 안 신어봤죠. 이야기만 들었어요.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만나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 신발 직접 신어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8888님께서는요. 어릴 때 집신을 만들고 신고 다닌 모습은 많이 봤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집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신고 다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보라님께서요. 난 당신이 좋아요. 우리 여보 당신. 이거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한번 써먹어봐야겠네요. 자, 2987님께서는요. 지금은 집신 만드는 기술자들이 없습니다. 집신과 이것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집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신고 다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보라님께서요. 난 당신이 좋아요. 우리 여보 당신. 이거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한번 써먹어봐야겠네요. 자, 2987님께서는요. 지금은 집신 만드는 기술자들이 없습니다. 집신과 이것. 요즘엔 우산 장사만 호황.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그래요. 떠먹여드리는 퀴즈. 드디어 정답을 좀 발표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정말 재밌는 오답으로 보내주신 오답들만 있었고요. 틀리신 분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정답 3번 남학신이었죠. 이 남학신 말고도 비 오는 날 진땅에서 신는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부산에 있는 한국 신발관 앞에 와 있는데요. 이곳엔 국내 유일 신발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전시장이 있어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신발부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발까지 한눈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 부산은 남학신장수 어머니가 걱정하실 날씨였지만 전국적으로 집신장수 어머님들도 마음이 편치 못한 날이었죠.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부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발까지 한눈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 부산은 남학신장수 어머니가 걱정하실 날씨였지만 전국적으로 집신장수 어머님들도 마음이 편치 못한 날이었죠.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서부에 150mm 이상, 전북 서해안에 120mm

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에 그치는 반면 남부지방은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 대구와 전주 32도, 포항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반디의 연주한 노래로 한우가 북천이 말다컨을 듣고 왔습니다. 윤혜성님께서요. 남학신 보긴 했지만 신어보지는 못했네요 해주셨고요. 간난이님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 딱딱한 걸

현재까지 구조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립됐던 다른 한국인 10명은 안전이 확인돼 구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의 헬기 운항 허가가 늦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고 지점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육로로 접근해 사고 현장 인근까지 수색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수색도 함께 추진하면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이번 세기 말까지 아시아 고산지대 빙하의 최대 75%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빙하호 범람 홍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 국제기관의 2020년 조사 결과 힌두쿠시 히말라야 지역 빙하 호수 3,624곳 중 47곳은 고위험 호수로 분류되어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에 붕괴된 사면은 감시 대상이 아니었다며 지정된 위험 지역을 감시하는 방식으로는 이번과 같은 급작스러운 재난을 대비

을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환경 문제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빗길 안전기가 하세요. 내일 세 달 9월에 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홍수 영상을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을 비롯해서 실종된 모든 분들 무사 구조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7796님 드리고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 9171님 6341님께 보내드립니다.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의 마지막 날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도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만나사랑님의 신청곡이에요. 김주리의 해금연주로 카레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세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청구를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세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0: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026년 정말 정말로 더웠던 8월이 저물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그리고 여름이라는 계절도 집안일과 닮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먼지가 쌓이듯 마음에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쌓이는데요. 빨래를 개듯 지나간 일들을 하나씩 접어두고 설거지하듯 그리고 여름이라는 계절도 집안일과 닮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먼지가 쌓이듯 마음에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쌓이는데요. 빨래를 개듯 지나간 일들을 하나씩 접어두고 설거지하듯 마음에 남은 찌꺼기도 깨끗이 씻어내야 비로소 다음 계절을 맞을 수 있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8월을 보내기 전에 우리 마음에도 작은 대청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잘한 일은 잘했다고 남겨두고 아쉬운 일은 그만 털어내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무사히 온 나에게 참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바리톤 고성현이 부른 청산에 살리라, 과천시립 여성합창단이 부른 그대 그리는 노래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김필현 시인의 시 봉숭아 꽃물에서 뽑았습니다.

김필현 씨, 김선자 작곡, 봉숭아 꽃물,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813번님께서 코로 들어오는 숨이 살짝 편해졌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신청곡도 남깁니다. 첫사랑 듣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신기하게도 입추가 지나면서 공기가 바뀌고 여름도 슬슬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매서운 겨울이 오기 전에 좋은 가을 날씨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김효근 씨, 김효근 작곡, 첫사랑, 소프라노 이혜원이 부릅니다.

2813번님의 신청곡 첫사랑 소프라노 이혜원이 불렀고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정인섭 씨 현재명 작곡 산들바람 테너 최승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돌아보면 더 잘할 수도 있었고 조금 더 아쉬울 수도 있었겠지만 지나간 시간까지 깨끗하게 닦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겠죠. 잘한 것은 추억으로 남기고 아쉬운 것은 배움으로 남기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자리에 조용히 놓아두고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으로 9월의 첫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FM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M구학당 오늘은 지난 7월 3일 성릉아트홀의 선보인 복원음악 레처 콘서트 이영섭의 근대정화 남겨진 숨 기록에서 울림으로 이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성릉아트홀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77석 규모의 전통음악 전문 소극장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대금, 판소리, 해금, 피리, 가야금 등 5명의 예술가들이 5색깔의 무대를 펼쳐 선보였습니다. 그 무대들을 한번 돌아본다면 근대 정악 명인들의 가락을 복원한 이영섭의 대금 공연 3일 공연을 시작으로 이처가는 중고째 적벽가를 살펴본 박성환의 판소리 공연, 또 지영이 명인으로 시작

0: 식당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정악이라는 음악을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섭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정악은 어떤 음악인지, 그리고 왜 지금 정악 음원을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1: 우선 우리 모든 국악 전공자들은 네. 정악을 가장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0: 아, 악기를 배울 때요?
1: 그렇죠.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음악이 무슨 우선시 돼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악기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숨을 불어넣는 거라든지 악기를 제대로 파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에 좋은 어떤 음악 장르이기도 하거든요.
0: 네네.
1: 네, 그래서 정악을 맨 처음 배우는 게 대부분의 어떤 연주자들이 겪는 과정인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고차원의 전문가적인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서부터 가장 처음 정악을 접하다 보니까 이 정악의 다양한 어떤 변형화되는 모습이라든지 변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도 또 현실이 있거든요.
0: 그냥 교과서로만 네. 접한 음악이다 보니까.
1: 네. 그리고 또 국립국악원에서 우리 정악을 잘 보존해서 연주회를 이렇게 잘 열어주고 계시지만
0: 네.
1: 우리가 실제적으로 큰 편성의 음악만 정악이라고 할 수도 없고
0: 네.
1: 사실 소규모의 풍류 음악이 더 우리 정악 연주자들한테는 친숙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모습으로만
0: 네.
1: 우리가 접하고 배우고 학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연주를 하셨는지 그 음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
0: 네.
1: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했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로버트 가피아스라는 음악 인류학자 분을 알게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이분이 1960년대 한국에 방문하셔서 그 당대의 정악 명인분들 또 민속악 명인분들의 음원을 굉장히 많이 채록을 하셨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그것을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에 들어가면은 무료로 다 감상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0: 네.
1: 또 그것을 많이 듣게 되면서 이번 연주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0: 예. 그러면은 앞서 1960년대 로버트 가피아스의 아카이브도 같이 네. 거론해 주셨고 하는데, 실제로 근대 명인들의 음원을 찾아보시니까
1: 네.
0: 지금 우리가 연주하는 정악과 어떤 점이 달랐는지, 또 이 프로그램북을 좀 보니까 옛 연주자들의 음악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가 흘렀다
1: 네.
0: 등등의 그런 약간의 감회 같은 것들이 적혀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나요?
1: 지금 가장 오래된 정악 음원을 찾을
0: 연주자들의 음악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가 흘렀다
1: 네.
0: 등등의 그런 약간의 감회 같은 것들이 적혀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나요?
1: 지금 가장 오래된 정악 음원을 찾을 수 있는 건 다 1910년대 SP 음반이라든지
0: 네.
1: 또 30년대에 재발매된 아악 정수라든지 이런 음반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이왕직 아악부가 굉장히 규모가 작았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호흡점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지금 우리가 뭐 흔히 감상하는 청송곡 이런 곡들은 당연히 대금이나 단소 독주곡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이 당시에는 생황 단소 뭐 가야금의 삼중주로도 청송곡을 연주하기도 하고
0: 예.
1: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오히려 그 이 인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지 않았나 그런 상상이 좀 들고요. 또 독주 음원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1930년대에 발매된 아악 정수 음원에는 이 김계선 선생님이 홀로 연주하신 그 대금 음원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0: 그 접근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 네.
0: 4호장 가곡에 있는 그 4호장 가락을 김계선 선생님의 1, 2, 3장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유추해서 이제 가락을 붙여봤습니다.
1: 이야 재밌네요. 재밌는 상상입니다. 네. SP 음반 그러니까 쇼트 플레이 네. 짧은 음원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또 김계선 명인이 청성곡을 뒷부분을 좀 요약하고 생략해가지고 하지만 네. 또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녹음을 한 음원을 오늘 FM과학당 초대석 함께하고 계시는 이영섭 선생님께서 좀 새롭게 이렇게 상상력을 덧붙여 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7월 3일 선릉아트홀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 이영섭의 근대정악 남겨진 숨 그 공연의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중농 김계선째 청성곡 이영섭 선생의 독주로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0: 이어지는 셈인데요.
1: 그렇죠.
0: 예, 그 이 음원 역시 1966년에 그 로버트 가피아스가 남긴 음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영섭 선생님 그 오래된 음원들을 처음 발견하셨을 때 좀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1: 일단 지금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
0: 네.
1: 너무 생소하다라는 정도로 다르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은 사실 뭐 한 30년 전 음원을 들어봐도 뭐 요즘 음원을 들어봐도 합주를 들어보면 거의 뭐 큰 차이가 없고
0: 네.
1: 그런 데서 야 좀 뭔가 누가 조금 더 잘한다 뭐 누가 내가 듣기에는 누가 좀 소리가 더 크다 작다 뭐 빠르다 느리다 이런 어떤 좀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음악을 판단하는 부분이 컸다면
0: 네네.
1: 아예 이렇게 옛날 음원을 들어보니까 아예 그 악구 처리 같은 게 아예 다르고 또 녹음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전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구사를 하시는 연주를 듣고 굉장히 생소하고 그러면서도 왜 이거를 요즘에는 이렇게
0: 안 할지?

네, 1916년에 태어나 1996년에 고

함께합니다. 본래는 대금을 전공했지만 후대에는 단소와 당적 연주로도 이름을 남긴 인물인데요. 특히 이영섭 선생님은 이러한 봉해룡이 가락을 이어가는 방식, 즉 프레이징에 좀 많이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김영윤은 가야금 명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음원,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실 음원은 봉해룡의 단소와 김영윤의 양금이 함께

0: 그죠? 근데 어느 날부터 정학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이 바를 정자가 주는 이 뭔가 상징적인 게 참 큰 것 같아요. 네.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번에 만나보실 작품은 영산회상 그중 세령산부터 군악까지인데 원래 음원에는 세령산부터 이 바를 정자가 주는 이 뭔가 상징적인 게 참 큰 것 같아요. 네.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번에 만나보실 작품은 영산회상 그중 세령산부터 군악까지인데 원래 음원에는 세령산부터 타령까지 있었는데 이번 연주를 위해서 군악까지 좀 없는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서 또 완성해서 연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이영섭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복원이라는 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는 작업인가요?
1: 이 복원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미술계 쪽에서 어떤 작품을 복원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0: 네.
1: 그것은 뭐 원래 옛날에 있던 작품이거나 어떤 유물을 그 원 상태에 맞게끔 복원한다. 어떤 그런 의미가 더 클 텐데 이 음악에서의 복원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떠한 거냐면 뭐 서양 음악에서도 보면은 14세기 음악을 하시는 전문 단체들도 있고 뭐 네. 이렇게 되게 다양한 그 복원 음악 전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복원 음악이라고 하면서 연주를 하는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주보라의 사목풍기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는데요. 오프닝에선 최영미 시인의 시, 어떤 게릴라의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젊은 시절이 끝나가는 걸 느끼며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 낯선 삶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삶의 좋은 점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그럼 이어서 악단광칠의 무진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신하위 전해드릴게요. 문동옥의 대금,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연주입니다.

서도와 완기가 함께한 눈물 상자 듣고 왔습니다. 내 친소 시간, 오늘은 시인으로서의 한강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설가로 널리 알려졌지만 시인으로서 먼저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시를 쓰는지 작품의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일은 무엇일까? 물으며 누워있을 때 얼굴에 햇빛이 내렸다. 빛이 지나갈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 가만히

회복기의 노래였는데요. 아주 짧은 시인데 이 제목엔 회복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이 시에선 무언가가 완전히 나았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냥 누워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얼굴 위로 햇빛이 내립니다. 아주 작은 위로가 거기 머물 뿐인 거죠. 시인은 그 빛에서 어떤 희망이나 교훈을 찾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이 지나갈 때까지 눈을 감고 있죠. 어쩌면 한강의 시에서 회복이란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이라기보다 다시 햇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순간에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아직 알 수 없어도 잠시 얼굴에 닿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 한강 작가의 소설에서도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작가가 올해 골몰하고

신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독서의 계절, 독서의 달 9월에 펼쳐지는 서울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무더위로 잠시 문을 닫았던 서울광장 광화문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공간에 인증용 QR코드와 안내 배너도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 책을 매개로 하는 작가와 시민의 만남도 마련됩니다. 읽다, 고전부터 AI까지 철학으로 시대를 만나다를 주제로 작가 힙톡이 열리는데요. 힙톡이란 최근 MZ세대 유행어인 텍스트 힙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해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행위를 세련되고 멋지다는 뜻의 힙으로 소비하는 문화죠. 서울시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9월에 시작되고 야외 도서관은 자치구로 확대돼서 10월까지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른 느낌의 경복궁 타령 만나보셨습니다. 먼저 최수연과 두 번째 다리 함께한 경복궁 타령, 그리고 이어서 체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경복궁 타령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지연의 가야금 연주로 가을이 오면 만나보시죠.

어떨까요? 여름 과일이나 여름 제철 음식도 마지막으로 맛보고 공기가 달라지기 전에 바다 구경도 가보고 또 아이스크림 물고 더운 밤 산책도 해보고 말이에요. 여름의 끝자락,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겹찬. 예, 마지막 날이니까 꼭 막차라도 타시기 바랄게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예, 신청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해보세요. 자, 여기 사연 번호가 메이플팝님이신데요. 주말에 가족 종친회 벌초 행사가 있어서 처음으로 갔는데 얼굴도 잘 모르는 가족분들과 모이는 행사라 낯도 가리고 불편해서 안 갔었거든요. 아우, 근데 웬걸 밥 먹고 잠깐 앉아 있었더니 용돈 봉투까지 쥐어주시네요. 진작 갈 걸 그랬어요. 아우, 아까워라. 그동안 몇 년 동안 그거 모으면 다 얼마야. 처음이라 주신 걸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거, 그, 불편하고 뭐, 아유, 나 막 겸연쩍고 이래가지고 미루고 피하고 이러다가 결국 하고서는, 아우, 이걸 내가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은 게 있죠. 우리 메이플팜님 그러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 아유, 핸드폰이 그냥 전화만 되면 됐지 뭐 이러다가 한 4인가 5인가 뭐 그 시리즈 나왔을 때 처음 샀거든요. 아우, 이 좋은 걸 왜 안 산 거야 해서 옆에서 먼저 쓰던 친구들한테 막 뭐라 그랬잖아. 야,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니가 같이 하자 그래야지. 니가 안 한댔잖아. 안 해도 임마 억지로라도 니가 억지로 그래야 친구지. 이런 적도 있고요. 라식 수술. 라식 수술도 먹었다고 저쩌고 하다가 한 다른 분들보다 한 20년 늦게 했는데 원래 한 20년은 기다렸다 해야지 안전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0: 다녀갔고 그런 분들하고는 이렇게 뭐 나이대라든가 뭐 관계 이런 게 어떻게 되세요?
1: 이제 친구 다 동료고 친구죠. 이제 준수 씨랑 저랑 같은 연생입니다. 91년생.
0: 아 그렇구나. 아, 되게 동안이시다. 예.
1: 생일도 하루 차이에요. 준수 씨랑.
0: 아하.

0: 공주를 죽여야겠다라는 이제 계속 마음을 갖고 있다가
1: 자 이제 여기까지만 예, 해주시고
0: 예, 그 정도까지만
1: 이게 창극으로 발현이 되기에는 되게 좀 난해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그 보수적인
0: 그쵸
1: 문화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막 막 동성 간의 그런 것도 나오고 뭐
0: 근데 이제 요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맡은 메나드 역할이 원래는 이제 원래 그게 오스카 와일드가 쓴 작품에는 시종이 여자로 나와요.
1: 아하,
0: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자체 이 원작의 내용을 이제 고선웅 선생님께서 이제 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 언어들로 편찬을 하면서 이제 저 메나드라는 역할이 새로 이렇게 좀 만들어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1: 네, 아직도 이제 서울 공연은 마쳤지만 지방 공연들이 이제 줄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서 직접 작품 만나시고 정승준 씨의 연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오열 연기를 하거든요. 막 눈물 연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이렇게 전 소리꾼이다 보니까 뭐 연기에 막 되게 대단히 자신이 막 있진 않지만 그 순간에 무대에서 또 굉장히 감정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 또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이제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많은 응원을 얻고 있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공연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예.
0: 뭐또 이동 많다 보면 정말 막 일주일 동안 김밥만 먹을 때도 있고. 저는 근데 김밥 되게
1: 아,
0: 좋아하거든요.
1: 저도요.
0: 네,
1: 나는 한 달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오, 한 달은 상상도 못
1: 아,
0: 해봤는데.
1: 그 대신 이제 뭐 참치김밥, 소고기
0: 그쵸.
1: 김밥 이렇게 계속 바꿔야지. 그 대신
0: 그쵸,
1: 다른
0: 그쵸.
1: 거 안에 들어가는 거야.
0: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은 정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정말 없으니까 이게
1: 네.
0: 결국에는 뭐 어떻게 이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쌓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0: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뭐 걷는 건지 뛰는 건지 이러면서 온단 말이죠. 그럼 아우 내가 빨리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잘할 테야 라는 표정이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막상 공이 오니까 살짝 긴장한 느낌이에요.
1: 아니, 네. 잘해봐야죠.
0: 잘해봐야죠. 근데 진짜 그 뭐랄까 호감형이시다. 예,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1: 감사합니다.
0: 네, 표정도 그렇고 정승환 씨의 노래를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보통의 하루 오늘 정승준 씨 덕분에 저희한테 되게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노래는 보통의 하루.

0: 하다 매력적이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아. 네, 올라갔고요. 한준희님께서 잘하고 계세요. 떨지 마요. 약간 조금 긴장한 듯한 느낌이 여러분들께 전해지 저는 잘 못 느꼈는데 네, 문혜영님도 조금 긴장하시는데 귀여우세요 하셨는데 좀 긴장하신 거예요?
1: 아 이게 어쨌든 제 전공으로 이렇게 생방송에서 제 전공이 아닌 다른 노래로 노래를 불러보는 게 거의 처음이라
0: 아, 예.
1: 크로스오버 외, 빼고요.
0: 아 예. 네.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웨스턴 가드님께서 국악하시는 분들 가요 부를 때 독특한 국악 바이브가 있던데 승준님은 그냥 가수
1: 다른 노래로 노래를 불러보는 게 거의 처음이라
0: 아, 예.
1: 크로스오버 외, 빼고요.
0: 아 예. 네.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웨스턴 가드님께서 국악하시는 분들 가요 부를 때 독특한 국악 바이브가 있던데 승준님은 그냥 가수 바이브네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물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원래 직업을 가장 감쪽같이 속인 노래인 것 같아요.
1: 아.
0: 그 소리꾼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1: 예, 아, 소리꾼 중에서 또 이제 미성이라는 그 얘기를 많이 듣는
0: 예,
1: 편인데
0: 예.
1: 이제 좀 저는 이게 장르가 살짝 구분이 될 때 더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요를 부를 때는 좀 더 그냥 제

0: 훈련을 받고 수업을 받으면서 자유수영에 가서 조금 배우셨던 거를 복기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냥 화이팅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냥 제대로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다음 물보라님은요. 네,
0: 다초점 안경 맞추고 왔어요. 안경 너무 비싸요. 50만 원 목돈 들었어요. 노래로 위로해 주세요. 50만 원이나.
1: 다초점 안경이 뭔지 아세요 혹시?
0: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나중에 탈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0: 이게 약간 난시를 위한
1: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 죄송합니다.
1: 나이 먹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아직 네. 몰라도 돼요. 6287님.
0: 아들이 영어학원 한 달 쉬고

그때여 소리꾼 정승준과 고수 이민영이 국악방송 라디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방아타령을 한번 놀아보겄다.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또

0: 아, 감사합니다.
1: 다들 야 역시 소리꾼이구나. 예. 네. 예예. 자리로 와주시면 되고요. 물언니께서 진국이다. 행복터치님 확실히 소리를 더 잘하시네요.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카더가든의 명동콜링,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원래 크라잉넛의 요거보다는 조금 템포가 있는 노래죠. 그런데 카더가든이 정말 멋지게 다시 불러줬어요. 수세희님께서 주말에 창작 뮤지컬 엉클스에서 락 보컬로 완벽 빙의한 모습에 진심 감동했어요. 긴 파마 머리 분장에 살짝 충격 먹고 시작했지만 진심을 다해 불러주신 넘버들 덕분에 귀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쭌디 애정신 때문에 다음 공연이 보고 싶으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집에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방송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쭌디가 지난주에 뮤지컬을 시작했잖아요. 엉클스라고. 근데 애정신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 그랬죠. 근데 뭔가 드라마가 부족하다고 공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애정신이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그 대사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약간 스포가 되려나, 이제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서 친구들과 모여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꿈속에 찾아온 것 같은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건데, 예, 거기서 이제 그런 게 팬분들이 미리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혹시 뭐 있냐고.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없다고 했는데, 없다고 와서 봤다가 이제 살짝 그런 게 있으니까 당황하셔가지고 팬들이. 그래가지고 그 뮤지컬에 출연하신 여배우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저하고 이렇게 뭐가 있었던 분이고, 한 분은 멀티 캐스팅 돼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재밌는 역할 많이 해주신 두 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희 그 이음 가족분들, 제 팬분들이 그 저하고 전혀 엮이지 않은 분한테만 박수 쳐주시고 환호해주시고 오해, 그런 얘기를 그 디프리 때 저한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웃었어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역할 많이 해주신 두 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희 그 이음 가족분들, 제 팬분들이 그 저하고 전혀 엮이지 않은 분한테만 박수 쳐주시고 환호해주시고 오해, 그런 얘기를 그 디프리 때 저한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웃었어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제가 그냥 말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큰일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 뮤지컬 배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여배우와 손을 잡았습니다.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신성우 씨의 서시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00님이세요. 주말에 낮에 따온 봉숭아 꽃과 잎에 약간의 소금과 식초를 넣고 찌어서 손톱 위에 올리고 묶었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풀어보니 옅은 봉숭아 물이 들었네요. 첫눈 올 때까지 버텨주려나요? 예, 새끼손가락하고 약지에 두 군데 묶으셨군요. 아, 예쁘게 잘 들었다. 저 어렸을 때 해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누나가 있는 집 아이들은 이런 걸 누리고 살았었죠. 학교 가면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이게 어떤 누나가 저한테 해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나가 셋이나 있어서 막 해주면서 이거 첫눈 올 때까지 봉숭아 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 라고 저한테

신지훈 씨의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935님, 오늘 아내 생일. 주말에 가족들 모여 케이크 촛불 켜고 밥도 먹었죠. 제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 자랑합니다. 제겐 아직도 23살 어린 각시랍니다. 누가 59세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주님? 하셨는데. 아니, 사진을 잘못 올리셨어요. 따님 사진을 올리시면 어떻게 하세요? 아내분 생일이 지나면서. 예? 설마 저분이 아내신 건 아니겠죠? 59세 아내분? 말도 안 됩니다. 진짜요? 농담 아니고. 아, 아까 9414님이 50대 마지막 생일이라고 하셨었는데, 일부에 소개되셨던 그분이신가요? 그럼 이분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 그것도 한번 보내주실래요? 4935님이시든 9414님이시든 괜히 전혀 상관없는 분들을 제가 엮는 건 아닌지. 근데 엄청난 동안이

5854님, 3903님 이렇게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베스트 포토, 예, 우리 제작진이 어떤 사진을 뽑았을까요? 2806님의 사진. 아, 예, 몽골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예, 우리 2806님의 사진을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다. 예, 꼭 한번 나도 저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게 해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예, 주말 풍경 나눠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사진 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K 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가봅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힘든 현실에 지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신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사는 곳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죠. 그 여정, 그 서사를 음악에 담아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악단 광칠. 곧 발표될 정규 3집 착신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낼 거라고 하네요. 그 중에서 한 곡을 얼마 전에 선공개했는데요. 오늘은 그 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노래 속 주인공 또는 화자의 마음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누구나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왜 이토록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누군가에게 따지고도 싶고 답을 듣고도 싶을 때가 있을 테니까요. 악단 광칠은 우리 무속의 바탕을 둔 음악을 통해서 그 마음을 대신 외쳐주는 것 같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한판 굿과 같은 곡이 아닌가 싶어요. 악단 광칠의 T.A. 타

매일 웃음에 탈을 써. 탈 뒤에선 슬픔의 철가면을 만들어. 나는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가. 다시 살게 하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소서. 다시 꽃 피우시고 길을 열어주소서. 삶에 지친 사람의 노래이긴 하지만 절망과 탄식에 그치지는 않죠. 오히려 삶에 대한 열망이 느껴집니다. 자, 악당광칠의 정규 3집은 11월에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은 그 예고편 티저 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주정단님께서 예, 악단광칠 공연 실제로 봤는데 정말 열정이 넘쳤어요. 예, 저도 한번 얼마 전에 봤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예, 그때 봤죠? 봤어요. 9903님께서 체육 그리 좋아하던 우리 딸 확실히 고등학생 되고 나니 체력이 부쩍 딸리는 것 같아 너무 짠하네요. 공부 같은 거 왜 해? 시크한 척 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막상 현실에 순응했는지 요즘 시험 기간 앞두고 밤마다 혼자 조용히 방에 있는 게 기특하지만 맴이 좀 그렇네요.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게요. 학생들 보면 좀 짠하죠. 그 이렇게 표현하니까 표현하면 미안하긴 하지만 아직 애들인데 아유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거 막 참아가면서 그게 사실 그거 자체가 공부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그 우리 꼬맹이 1학년짜리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 거 제가 타원을 딱 시키고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데 아기 엄마가 갔다 와서 숙제부터 하고 이렇게 뭐 놀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문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저기 숙제 먼저 하고 놀까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그러고서 숙제 그럼 하고 있어 아빠 손 씻고 올게. 손을 씻으면서 좀 짠한 거예요. 아유 저 8살짜리가 학교 갔다가 학원으로 바로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바로 또 숙제 하겠다고 저 준비하는 거 보니까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놀고 하자 그러고 딱 나왔는데 벌써 다 했어. 숙제 안 해 그랬더니 다 했는데 뭔데 숙제가 요거 뭐 한 페이지 쓰는 건 아, 세 줄 되더라고. 아 그래 내가 오버했구나. 야 그건 하고 놀아야지 인간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지. 전지현의 소금 연주입니다. 여름날의 추억.

전지현 씨의 소금 연주 여름날의 추억이었습니다. 8399님 준디 연세 많은 전지현 씨의 소금 연주 여름날의 추억이었습니다. 8399님 준디 연세 많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처음이다 보니 늘 고민이 많아요.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부모님께 최선인 건지 늘 의문이랍니다. 정답이 있긴 있을까요? 하셨는데 예, 뭔가 잘하고 싶어서 하는 고민 연세 많은 부모님과 일상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최선 아닌가요? 예, 그 정도면 그 누구도 하기 힘든 예, 최선의 행동들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예, 그 다음은 이제 최선도 차선도 아닌 그냥 취향의 문제인 거지. 그런 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잘 맞춰가면 되는 거죠. 일단 일상을 공유한다는 게 예,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 제일 어려운 걸 하고 계신데요. 뭐 나머지 것들은 예, 충분히 예,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잘 맞춰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96님 제가 아내를 위해 닭볶음탕 만들어봤어요.

9월 1일이구나. 9, 10, 11, 12. 네 달밖에 안 남은 올해도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진의 가야금 연주곡 노스텔지어 들려드려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 8월을 마감하는 날이 되니까요. 뭔가 숙연해집니다. 이번 8월에는 우리가 그동안 잘 겪어보지 못했던 큰 체험을 했는데요. 우리의 체온도 훌쩍 뛰어넘고 무려 40도도 넘기는 뜨거운 날에 대한 경험 우리 모두가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 덕에 더위에 대한 내공도 좀 생겨난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더위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만의 8월 풍경은 저마다 다르셨을 듯합니다. 어떠셨나요? 아마도 이런저런 생각이 나실 듯한데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두고 이제 오늘은 이 화려했던 8월을 잘 마감하고 새로운 희망의 9월을 위한 준비를 잘 해보는 그런 하루로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부지런히 해가 떠오르는 동창의 밝은 희망을 생각하며 시작합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업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번 8월을 돌아보는 시간 잠시 가져봤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웠던 8월이란 사실 아마도 여러분 그 더웠던 생각하시면서 잠시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체온도 뛰어넘고 심지어 40도를 넘긴 날도 있었잖아요. 그런 기온은 살면서 처음 겪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 8월을 다 보냈습니다. 좀 힘이 들긴 했지만 그 덕에 더위에 대한 내공도 깊어졌다 할까요? 이젠 30도를 좀 넘기는 기온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8월 오늘로써 다 마무리되고요. 이젠 9월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죠. 앞으로 다가올 9월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 바라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에게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 바라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단회상 들어보려고 합니다. 단회상, 짧을 단자를 쓰는데요. 평조회상을 짧게 압축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평조회상의 여덟 곡을 압축적으로 연주한 음악이죠. 단회상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곡에 따라서 상령산이나 중령산과 같은 느린 부분은 한 장단 정도만 연주를 하고요. 후반부에서 속도가 비교적 빠른 곡들은 부분 부분 여러 장단을 연주하기도 해서 전체가 원래 40분이 좀 넘는 곡을 짧게 14분 20초간 연주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우리 향악곡

자진한잎 중에서 평농, 계락, 편수대엽 세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김정승의 단소, 강효진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남창지름시조 홀문창회입니다. 홀문창회, 문득 홀자고요. 들을 문자, 창창, 바깥 외자를 쓰는데요. 문득 창 밖에서 무언가 들린다, 이런 의미죠. 음악을 듣기 전에 시조시를 읽고 먼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문창회 풍동죽하니 의시난군 이리성을. 문득 창밖에 부는 바람에 대나무 흔들리는 소리 들리니 혹시 난군님의 신발 끄는 소리인가. 하무 백년 못 볼 임은 단장회를 모르시나. 어찌하여 백년 못 볼 임은 창자를 끊는 듯한 마음을 모르실까? 동자야, 뒷동산 송림초당 삼간에 달 비치었다. 하마 올 듯. 동자야.

아, 성림초당 3간의 달이 비치었으니 아마도 오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데요. 임을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남창지름 시조 홀문창회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 노부영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정수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홀문 창회 풍동주 간이 의신안군 예리성을 하무백년 못 볼 임은 단장회를 모르시나 동자야 뒷동산 송림초당 삼간에 달 빛이었다 하마 올 듯. 남창 지름시조 홀문 창회 들으셨는데요. 국가부역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였고요. 노부영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정수의 장구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김윤덕 검고사한조 준비했습니다. 김윤덕 명인은 1953년 무렵부터 국립국악원의 국악사로 10여 년간 재직하셨는데요. 60년대 초반에 국악사를 그만두고 운현궁 부근에서 가야금 연구소를 운영하셨습니다. 1968년에 무형문화재 가야금사한조의 보유자로 지정이 되셔서

김윤덕 검고 산조 들으셨는데요. 오랜만에 참 고풍스러운 산조 감상할 수 있었죠. 김윤덕의 검은 고, 지영이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경기민요 몇 곡 골랐습니다. 경기민요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전문 음악인들에 의해 발달한 음악이죠. 우리의 음악성에 각인돼 있는 오음 음계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감상하는 음악입니다. 경기민요의 대표주자 하면 몇 곡이 우선 떠오르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노랫가락은 무가가 통속화된 곡인데요. 시조시를 노랫말로 부르죠. 또 박자도 시조처럼 5박과 8박의 혼합으로 노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춘가는 28청춘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신민요고요. 창부타령은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노랫가락은 무가가 통속화된 곡인데요. 시조시를 노랫말로 부르죠. 또 박자도 시조처럼 5박과 8박의 혼합으로 노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춘가는 28청춘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신민요고요. 창부타령은 서울굿의 창부거리의 무가가 통속화된 음악입니다. 경기민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입니다.

0: 군사점고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들어보면 군사들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 모습들이 참 안쓰러운데요. 그런 내용을 담은 군사점고 대목 이번에 듣겠습니다.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저저보고 남은 군사 무던하다 바삐 불러라. 정욱이 영을 듣고 장대상에 높이 서서 좌수에 홀기 들고 우수에 칼을 짚고 군중에 호령하되 만일 점거 불참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전진에 아니맹이 불고요. 저저 듣고 아니 아니맹이가 어디서 죽었단 말이냐. 오림서 조자령 만나 창 맞아 죽었어. 아차차차 참 아까운 놈 죽었다. 그 근본 없는 놈한테 허망이 죽었구나. 또 불러라. 우부전사 천청소의 허무적이 허무적이가 울며 들어오네. 투구보사 손에 들고 갑옷보사 들어오네고 한팔 누리고 들어오네.

대고 통곡하니 조져보고 너는 천청우 도리로 오연불배 개심하니 내기는 못 배워라. 허무적이 어쩌고 돼.

사사계호달려든다. 저거 오고질세가요. 아이고 저거 저 장비군 사느냐? 박덜랭이 하는 말이. 아니 네 아들 놈이 장비군 사란 말이요. 초조군 사지. 내 이놈 초조라지. 아 인혁군 사도 몰라본단 말씀이요. 네가 내 군사 같으면 왜 그리 성하냐? 아성하거든 회체 잡수시오. 예, 그게 웬 말이냐? 아까 병든 놈은 국구려 먹는다 했으니 성한 놈은 회체 잡수야지요. 너는 별로 성하기에 반가워하는 날이로다. 아, 군사놈들이 모두 미련해서 죽고 병신되고 그러지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한참 싸울 때 살짝 빠져 산 꼭대기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싸움 꾸신 적은 제일 좋습니다. 쟁치면 앞장서서 들어와서 혹은 먹고 저놈 저 매우 실군사놈이로구나. 네, 이놈 창날은 어쩌고 창때만 집행이 삼았느냐. 아 오다가 창날은 배고파서 밥 사먹고 술 사먹고 남은 돈으로는 바늘 한 쌈 샀지요. 이 난통에 바늘은 어디다 쓰려고 샀는고? 어떤 연병할 다 죽을 놈이 만날 이렇게 치는 전장통에만 있으리까? 우리 집이 돌아가면 그랬던 돌아가면 그랬던 바노라가 오로로로로 달려들어 웃으러 손길 잡고

이놈 내가 안진뱅이란 말이냐? 저놈 아무 걱정 없이 말하는 게 저놈은 눈구녕 생긴 것이 일렐놈이로. 아 눈구녕으로 말씀드리자면 승상님 눈이 꼭꼭 큰일만 됐지요. 이놈 무화과야 말 안 해고 구현장을 또 있는 대로 잔뜩 징겨라. 또 불러라. 흑운장에 모금줄이 예. 모금줄이 들어온다. 모금줄이 들어와.

너 이놈 내 목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 다름이 아니오라 오래매는 양목에서 이런 장수 쫓아오며 조절한 놈 어디로 가더냐. 내 이놈 조절한 놈이라. 아이고 그 장수 말씀이 그렇단 말씀이지요. 그래 일렀느냐. 만일에 일렀으면 나라나 글씨 들어보시오. 주야를 찡그리고 승상간대만 일을 하니 아생년 의사를 타라. 어머 그 싸게 일렀구나. 글씨 들으시오.

그치, 옳단 말이오. 허우, 그 녀석, 그 장수를 데려다가 이 근처에 숨겨놓고 나 잡으러 온 놈이래. 윤중일로, 그래, 일났단 말이냐? 일렀으면 날 안 하냐? 가까워야 아주 껐다! 내 말 좀 들어보. 그래, 말해봐라. 어서 들어오냐? 숙자 보고 잡았더니 그 장수 주먹으로 구나! 한번 맞은 것이 이렇게 목이 들어갔소. 조조조화라고 아이고 내 새끼야. 그리 저리 연구해보니 백여 명 남은 군사 병이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군사 점고 대목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예능 보유자 윤진철의 소리였고요. 조용수의 북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살아남은 군사들의 모습이 비참한데요. 그들의 이름에도 이들의 처참한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허무적이란 군사가 있었죠. 허무적, 빌허, 없을무, 자취적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름이 비어서 자취가 없다는 뜻이고요. 골레종이란 군사도 있었습니다. 골레종이라고 하면 골 속에 종기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뭔가 병이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군사 이름에도 이와 같은 이름들을 동원한 것이겠죠. 조조 군사들의 처참한 모습, 군사 점고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나오지 않는 군사 점고 대목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비나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비나리는 치국잡기, 액풀이, 살풀이 등으로 구성된 음악인데요. 자진몰이 장단으로 부르는 선고사, 그리고 뒷년불에 해당하는 후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치국잡기, 액풀이, 살풀이 등으로 구성된 음악인데요. 자진몰이 장단으로 부르는 선고사, 그리고 뒷년불에 해당하는 후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8월에 어려웠던 일 있으셨다면 모두 실려보내고 다가올 9월을 잘 맞이해보자 하는 의미로 띄워드린 음악입니다.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삼재풀이 준비했습니다. 올해 혹시 삼재가 들어오는 분 혹은 삼재 가운데 있는 분또 삼재가 나가는 그런 분들 모두들 계실 텐데요. 이 삼재풀이를 통해 시원하게 그 의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의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시대주 권명의 유시대주 건고구명 양주부처 당산부모 모셔놓고 슬하자손 거느리고 작년같은 해운년을 꿈결같이 다 보내고 신년새 접어들어 삼재살이 내려서니

참 꿈도 이상하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어디로 가더구나 그려. 그래서 내가 뛰고 둥글고 울고 야단을 했지야. 수레라 하는 것을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어디로 가더구나 그려. 그래서 내가 뛰고 둥글고 울고 야단을 했지야. 수레라 하는 것은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이라 아마도 승상댁에서 너를 감아 태워갈 꿈인가 보다. 심청이 더욱 기가 막혀

한 번을

신봉사 깜짝 놀래.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여봐라 청아, 이게 웬일이여. 예? 여아침 반찬이 좋더니 뭘 먹고 체했느냐. 체 안 되는 소금이 제일이니라. 소금 좀 먹어보아라. 이게 뭘 보고 놀랬느냐. 아니 어느 놈이 봉사딸이라고 챙겨드냐. 어찌어여 이러느냐. 아가 가까보다 말아요라. 심청이 정신 차려. 아이고 아버지. 천하 몹쓸 부려이신곳 아버지를 속였나이다. 신봉사 이 말 듣고, 아니 원이 자식아, 네가 나를 속였은들 효성 있는 네 마음이 얼마나 큰 일을 속였으리라고 이렇게 아비를 깜짝 놀래게 한단 말이냐. 그래 무엇이 어쨌더란 말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아이고 아버지, 공양미 300석이 어디 있어 바치리까. 남경장사 선인들께 제수로 몸이 팔려. 오늘이 행선날이오니 저를 망경 봅소서. 신봉사가 천만 후에 이런 눈 빠질 말을 들어놓으니 정신이 아득 커요. 한참 발을 묻어다가 실성 발광 미치는디. 아니 무엇이 어쩌고 어쩌야 이것이 다 말이라고 하느냐. 허허 이게 빈 말이니. 아이고 이것이 빈 말이오. 여봐라 청아, 네가 이것이 참 말이냐. 아베 떠오르고 누가 안고 네가 이것이 웬 일이냐. 이 자식아, 자식이 죽으면 보던 눈도 멀다 논지 멀었던 눈을 다시 떠야.

서 눈을 뜬들 보글보글 야 눈을 떠야

너야.

생계사실을 봉간하고 초록강담인비환이라.

나를 성취하고

나 요령은 남은 소리 어찌 이긴다 여기 어떠니

0: 아, 황황 노를 당다 언니
1: 아,

저

반지 몇 번이고

장안이 굴러가네.

선인들이 낭패되고 사로세월이 포기게 아차조사문고 송고그 비추부가 이어서 슬프리오 7년대가 죽자하니 선인들이

은 성공 주어진 날 가리키는 절이머리는 너무 삼면이 고마워 정글하여 천지 정막한 뒤 거친 이 떠들어와

뛴다 섬살로 바라라라라라라라라 출렁 출렁 보살공영야야 황왕급 끄보여 헛짓고 덧놓고 보살체계를 제린다 섬살로 밥짓고 왼손 잡고 동술 오색탕수 삼색실과

심청이 정신 차려. 나는 지세천인이라 어찌 감히 용궁교자를 타오리까. 신여등이 여짜오되 상제의 분부요니 만일 안타옵시면 우리 수궁은 죄를 면치 못하나이다. 사양따 묻어요 교자 위에 올려앉으니 신여등이 모시고 수정궁으로 들어갈지. 외도 장월생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강원도 춘천 논매는 소리 방아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유라 왜 여러분이었습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강원도 춘천 논매는 소리 방아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유라 왜 여러분이었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여름 덥다 덥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셨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고르게 나는 땀은 몸에 열을 식혀주는 좋은 땀이지만 너무 짜고 끈적한 땀이 많이 나면 염분과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에 흘린 땀들 이래저래 참 엄청났을 건데요. 때로는 너무 지쳐서 아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이런 날도 있었겠죠. 하지만 정직하게 흘린 땀은 어딘가에 반드시 스며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9월, 이제 계절은 조금씩 가을 쪽으로 방향을 틀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여름 흘린 땀들도 너무 늦지 않게 좋은 결실로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자, 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도들볕 우리 음악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 옛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들여다보는 화요일 코너죠. 조선 견문록도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판소리 한바탕이 온전히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승에게 한 대목을 배우고 수없이 부르고 또 다듬으면서 마침내 자기 소리로 익혀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건데요. 그렇게 이어져 온 귀한 소리를 만나볼 오늘 음반은 2014년에 제작된 김소희째 박양덕 수군가입니다. 박양덕 명창은 1947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10살 무렵부터 소리길에 들어섰는데요. 그 첫 인연 가운데 한 분이 막내 고모부였던 동초 김현수 명창이었습니다. 김현수 명창에게 단가 어화 세상을 배웠고 이후 김현수 명창의 스승인 박복선 선생을 독선생으로 모시며 흥보가를 비롯한 여러 판소리 대목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1964년부터는 만정 김소희 명창의 문화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춘향가와 심청가, 흥보가 등을 사사했는데요. 오늘 음반의 제목에 붙어있는 김소희째라는 말도 바로 이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소리의 맥을 뜻합니다. 박양덕 명창은 제17회 남원춘향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1987년 수군가 완창 발표회를 시작으로

이놈아, 할 말이 있으면 말이나 하려무나. 아니요,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을 고지 듣지 않을 모양이니 두 말 말고 얼른 내 배나 따보시오. 이놈아, 기왕에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말을 허라니 허리다. 말을 허라니 허리다.

실갈성 노래소리 다마큰 상주인군 승연호 탓속에 칠봉기가 있다 이기로 미간호 패를 갈로 우이 죽였으되 일곱 공기 없었으니

이놈, 네 말이 모두 다 당치가는 말이로구나. 그

아이고 이모로 초대번아이다. 그러하면 네 간을 어디로 놓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놓고 미궁기로 내오니 아물미세 의동방산팔목 남방이 지라서방사구금 북방 일록수 충안고십도 천지금양 우색강채 아침 안개 저녁이 서리하퍼요.

그리고 어떻게 익혀 먹느냐인데요. 소고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 아연 같은 영양소도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부위에 따라 지방의 양이 꽤 다르다는 겁니다. 지방이 많은 부위를 자주 먹으면 포화지방 섭취도 함께 늘 수 있고요. 이런 식습관이 이어지면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고를 때는 하얀 지방이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 비율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홍두깨살이나 우둔살, 사태처럼 지방이 비교적 적은 부위가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진 고기를 사실 때도 살코기 함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름기 적은 고기를 샀는데 버터를 듬뿍 넣고 또 치즈나 크림소스까지 곁들인다면 애써 줄인 지방이 다시 늘어납니다. 이럴 땐 마늘이나 허브, 레몬처럼 향을 살려주는 재료를 활용해 보십시오. 더 쉽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굽는 방법도 살펴볼까요? 눈에 보이는 지방은 조리 전에 떼어내시고요. 구우면서 나온 기름도 그대로 두기보다 닦아내면 지방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싹

익히거나 태우면 좋지 않은 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은 충분히 익히되 겉은 검게 타지 않게, 이 정도 아시겠죠? 네,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소고기를 드실 예정이라면 살코기 많은 부위로 골라서 너무 태우지 않고 담백하게, 소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부위를 골랐는지, 또 거기에 기름과 양념을 얼마나 더했는지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싶죠? 오늘 소고기를 드실 예정이라면 살코기 많은 부위로 골라서 너무 태우지 않고 담백하게, 소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부위를 골랐는지, 또 거기에 기름과 양념을 얼마나 더했는지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민요 풍년가였습니다. 풍년가 들으니까 올여름 더웠지만 그 덕분에 알이 빼곡하게 잘 연글어서 풍년이 들 것 같습니다. 소리의 이춘희였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 오늘 풍경 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견우직녀 달이 떴네 아름답다 선경이야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옥진입니다.

말로째 김준영류 검은고 반조 듣고 오셨습니다. 검은고의 김준영, 장구의 이영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피리와 마림바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품집 발이 전해드립니다. 피리의 가민, 마림바의 한문경, 피아노의 강신태입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피리와 마림바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품집 발이 잘 들으셨습니까? 피리의 가민, 마림바의 한문경, 피아노의 강신태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개학 시즌이 되면 우리 세대는 학교 생각과 함께 이것도 슬그머니 떠오릅니다. 회초리 말입니다. 숙제하지 않았다고 맞고, 떠들었다고 맞고, 시험 성적 떨어졌다고 맞고, 지금 생각하면요. 아니, 그렇게까지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 서당입니다. 그림 한가운데 어린 학동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서 훌쩍이고 있습니다. 바짓단을 만지고 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조금 전에 종아리에 회초리가 다녀간 모양입니다. 앞에는 훈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친구들은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표정을 잘 보면 걱정하는 아이도 있는 것 같고 살짝 웃음을 참는 것 같은 그런 개구쟁이도 보입니다. 수백 년 전 교실인데 묘하게 익숙합니다. 조선의 서당에서는 책을 여러 번 읽고 외운 뒤 다음날 훈장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읽거나 풀이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잘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초리도 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아이를 서당에 보내면서 부모가 떡이나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 아이고, 하소연할 것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생각해 볼만 합니다. 당시 부모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물론 아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죠. 예. 조선 사회에서 글을 안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큰 힘이었습니다. 하문을 읽고 쓸 줄 알면 문서도 읽고 과거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배우게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컸을 겁니다. 방법은 지금과 달랐지만 자식 잘 되기 바라는 마음만큼은

0: 아이, 뭐야.
1: 자꾸 먹다 보니까 맛있는 떡이 생각나네.
2: 그때였어요. 토끼는 거북이에게 학교까지 누가 먼저 가는지 경주를 하자고 졸랐어요.
1: 거북아! 거북아! 우리 지는 쪽이 맛있는 떡 사주는 거 어때?
0: 어?
1: 아이, 빨리빨리!
2: 토끼와 거북이는 출발선에 서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1: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달리는 거야.
0: 알았어.
1: 하나, 둘, 셋!
3: 토끼가 달려간다, 토끼가 달려간다, 산 넘고 개울 넘고 구름다리 건너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1: 이렇게 가다 보면 맛있는 떡은 내 거다!
2: 한참을 달려가다가 토끼가 뒤를 바라보니
1: 까마득 간 먼 곳에서 좋은 친구 거북이가

0: 꼬리가 거북이 오는 모양을 보더니
1: 아휴, 저렇게 느리니 언제 오겠어? 한숨 푹 자고 일어나도 내가 이기겠는걸? 아, 진짜 졸립네.
2: 토끼가 졸리운다. 아, 토끼가 잠이 오지. 아, 깜빡, 깜빡, 깜빡.
0: 토끼가 잠이 들어버렸네요.
1: 야, 이겼다. 아,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다.
2: 꿈속에서 이긴 토끼. 맛있는 떡을 고르는 디.
1: 콩떡, 쑥떡, 개떡, 바람떡, 호박떡, 수수떡, 시루떡, 찰떡. 와, 신난다.
0: 때마침 거북이가
2: 영차, 영차,
3: 엉금 엉금 기어온다. 거북이가 기어온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2: 학교까지 언제 가지?
3: 가다 언덕 나오거나 다리에 쥐가 나면
2: 학교까지 언제 가?
3: 한발한발 걸어가면 학교에 갈 수 있을 테니 힘을 내서 가야지.
2: 영차? 영차?
0: 그때 토끼가 번뜩 놀라 잠에서 일어나
1: 아니, 거북이가 먼저 가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내 맛있는 떡!
0: 하고 학교 앞을 바라보니 벌써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학교 앞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2: 토끼가 달려간다, 토끼가 달려간다, 산 넘고 개울 넘어 구름다리 건너간다! 달려간다.
1: 아이고 이런, 내 맛있는 떡!
2: 그 순간 거북이는 학교 정문을 막 통과하고
3: 그 뒤를 쫓던 토끼는 도문 앞에
2: 달려간다.
1: 순간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지갑이 두둑할 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평소보다 마음이 좀 너그러워집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하늘이 맑고 바람까지 좋은 날도 그렇지요. 아, 길이 좀 막혀도 누군가 작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여유가 생깁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하늘처럼 넉넉하고 바람처럼 느긋하게 올가을엔 그렇게 지내봐도 좋겠습니다. 2026년 9월의 첫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청호이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장명서의 노래였습니다. 내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9월의 첫 아침. 9월 1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호이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장명서의 노래였습니다. 내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9월의 첫 아침. 서울은 지금 비와요.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는 곳의 날씨는 어떨지. 경상도 쪽은 맑음, 또 전라도 쪽은 흐림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자,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한풀 꺾일 것 같죠? 이제는 가을로 향하는 발걸음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합니다. 우와, 크루즈 여행하시는 건가요? 망망대해. 거기서 또 아침을 맞고 해지는 것도 보고, 또 기항지 가면 기항지에 여행도 가고, 짐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하지 않아도 좋고, 맛있는 음식 아무 때나 가서 먹어도 다 무료고, 무료는 아니죠. 미리 돈을 다 내는 거니까. 아, 좋으시겠습니다. 멀미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크루즈는 그 객실이나 뭐그 안에 있는 공간들의 문이 굉장히 두껍고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에 혹시라도 손 찌거나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3678님.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혹은 가장 기다려진다 하는 9월의 일정이 뭔지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동덕궁,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지금처럼 제가 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대환영입니다. 황혜리의 노래 듣습니다. 방아타령.

라고 하셨어요. 오우, 잘 챙기셔야죠. 베트남에서 오셔서 가족도 많이 없을 텐데. 같은 날, 9월 13일, 4897님은 여행 가시네요. 9월 13일, 삿포로로 여행 갑니다. 지난 몇해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두분 케어하느라 여행을 못 갔어요. 항공권이 생겨서 남편과 함께 여행하고 오려고 하는데요. 둘만 가려고 했더니 딸이 에스코트 겸 해서 같이 가준대요. 간다고 결정은 했어도 할 일도 많고 여전히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잘 다녀올게요. 행운이 제게 온것 같으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몇년 만에 가는 여행, 그것도 해외여행이니까 더더더 행운이라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따님이 같이 가니까 뭐 걱정할 거 있어요. 그냥 뭐 적당히 옷까지 하고 세면도구 요 정도 챙겨가면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없는 건다 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여권 이거 두개 가지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1521님, 9월에는 가족 두 명의 생일이 있습니다. 밥 한번 먹어야 하는데 주인공들 입맛이 워낙에 달라서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여권 이거 두개 가지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1521님, 9월에는 가족 두 명의 생일이 있습니다. 밥 한번 먹어야 하는데 주인공들 입맛이 워낙에 달라서 어디로 가나 어디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이거 가족이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입맛이 다 다르죠. 어딜 가야 할까요? 뭐 뷔페 가시면 원하는 거 마음대로 먹어서 좋긴 하는데, 이거 또좀 먹다가 일어나서 가지러 갔다가 또 그런 게좀 귀찮더라고요. 모임할 때는 그냥 순서대로 차곡차곡 가져다 주는 거 그게 참 좋긴 하던데. 1521님 드시고 싶은 곳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가보시면 어떨까요? 서도 밴드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가.

소더밴드의 사랑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정규 앨범 냈는데요. 그 앨범 수록곡 버전으로 함께 들어봤어요. 예전에 풍류대장에서 라이브 한 버전 말고요. 자, 오늘은 9월에 가장 중요한, 가장 기다려지는 일정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7284님, 제 9월 최고의 일정은 추석 보너스! 아직 날짜도 정확히 모르는데 벌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맞네요. 대부분 지금 9월의 계획이 지갑이 얇아지는 쪽으로 계획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7284님은 지갑이 두꺼워지는 계획이네요. 추석 보너스, 뭐, 추석 연휴 전에 전에는 주겠죠. 23일. 우와! 그리고 좀 얼마 안 있으면 또 월급. 우와! 진짜 기대되는데요. 그, 보너스 받으셔서 뭐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 수현님, 9월 미루고 미루던 치과 검진 기다리고 있어요. 후덜덜덜덜덜. 나이가 들고 들어도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치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도 가야 돼요. 치과 검진. 치과 치료는 늦으면 늦을수록 더 아픈 거예요. 그죠? 아프면 말씀하세요. 이러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 3335님, 9월 창호에서 한디가 해 주셔야 할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두둥 동갑내기이자 이음밤 DJ인 쭌디의 8월 신곡 틀어주기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가 해야 되는 거군요. 3335님이 가장 기다리고 계신 9월의 일정. 알겠습니다. 신곡이 뭐냐 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바리케이드라는 노래네요.

이세준의 바리케이드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청어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7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1: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국립극장의 시즌 레퍼토리 2026

3번 소리편, 4번 남편. 이렇게 보기 4개 드렸습니다. 창호가 손바닥으로 치는 북면이라는 뜻이라고 힌트를 줬는데요. 비슷한 말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바닥으로 치는 북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도전 부탁드립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고니아의 연주 장구 펑크 듣습니다.

코니아의 연주로 장구 펑크 듣고 왔습니다. 창호의 퀴즈 퀴즈 문제 마치고 계시는데요. 오늘 퀴즈는 장구 얘기예요. 그죠? 오른쪽 가죽면은 채로 치기 때문에 채편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반대쪽은 손으로 치는 면인데 이쪽을 뭐라고 부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면 1번 북편, 2번 장편, 3번 소리편, 4번 북편으로 보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아리송해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0093님, 요즘 포도가 제철이 시작됐습니다. 맛있는 포도 많이 드세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은 장편 2번으로 보내주셨고요. 2584님도 정답 장편, 아 요거 참 아리송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2928님 정답 1번입니다. 장구의 나머지 한편은 북편입니다. 신명나는 우리 악기 배우면 스트레스도 저 멀리 날아갈 것 같아요. 장구 배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을 1번 북편으로 보내주셨고요. 4897님 손으로 치는 부분은 북편입니다 라고

0: 치던데 그 굵은 채 이름이 궁글채였구나.
1: 네. 장구 얘기는 이따 2부에서 김유석 삼촌한테 제대로 들어보시고요.
0: 예.
1: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빨리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8061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1087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자 중에서 당첨자 8061님 범장기지 떡, 1087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땀띠의 연주로 듣습니다. 장구 이야기.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장고는 이쪽과 저쪽이 있으니 그 한쪽은 궁편이라 손에 궁글채를 들고 내려치니 그 소리가 참 따뜻하다. 이 소리는 음, 양 중에 음에 속하고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이 데뷔 시절에 앞서 말씀드린 자바 재즈 페스티벌 무대를 휩쓸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이후에 자신만의 깔끔하고 그루브 넘치는 노래들을 발표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Nervous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해리 코닉 주니어라는 재즈 아티스트를 떠올리시면 아 맞네 그런 스타일이네 하고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던 수산토 앤더 소울 롤러스의 연주와 노래로 Nervous 함께 들어봅니다.

0: 이네요.
1: 예.
0: 달려봐야죠, 이제 또.
1: 아하,
0: 네,
1: 오늘
0: 오늘
1: 새로운 학생들 만나시겠네요.
0: 네, 마침 또 오늘 9월 첫날이에요.
1: 활기차게
0: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네,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해금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악기에서 관악기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브릿지로 타악기 장구 얘기를 해보자 하셨습니다.
0: 네, 이제 꽤 친숙해지지 않으셨어요? 장구 정도는?
1: 아, 그래도 아직 멀죠. 네.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0: 장구를 저만 쳐서 그런가요? 다음에 한디가 한번 쳐보시겠어요?
1: 진짜로. 예. 좋네요.
0: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아이고, 자, 이 뭐 장구
1: 예.
0: 막상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또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기도 쉽지가 않은 게 이 장구예요.
1: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우리 스튜디오 안에
0: 네.
1: 늘 저기 가장자리에 장구 있어요.
0: 그렇죠.
1: 매일 보는 애긴 해요. 근데 이제

0: 한어뭐 뭐라 그래야 되나 한 10cm 이상 또10한 5cm 정도 되는 그림. 그러니까 우린 사람이 거기 그 고분 벽화에 그려져 있으니까 비율로 볼 수가 있잖아요.
1: 예.
0: 그러면 한 기껏해야 한 10에서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 장부에 그칠수 있는 면이.
1: 예.
0: 그렇게 얇은 형태의 허리가 잘록한 요런 형태를 요고라고 우리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경로로 통해서 연주가 되면서 이게 장고가 됐다라고 보통들 보고 있죠.
1: 예, 이 장구도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일까요?
0: 장고 자체도 그런 중국 하나만 찍기는 어렵고요.
1: 아, 그래요.
0: 아무래도 이건 조금 더 넓은 지역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중국 아니면 그더 서쪽, 우리 보통 서역 지방이라고 하는데
1: 예.
0: 그 교류, 어쨌든 그 실크로드의 그 어딘가의 교류의 흔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중국 하나만 보이는 게
1: 뭐
0: 아니거든요.
1: 인도나 그쪽에서 만들어져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크로드를
0: 예.
1: 예.
0: 그 교류, 어쨌든 그 실크로드의 그 어딘가의 교류의 흔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중국 하나만 보이는 게
1: 뭐
0: 아니거든요.
1: 인도나 그쪽에서 만들어져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왔을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인도는 남쪽 실크로드, 그다음에 북쪽 육상 실크로드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요거는 자체적으로 뭐 우리 한국에 있었다라기보다는 어딘가 서역 지방과의 교류를 통해서 들어온 악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 예. 이 장구의 쓰임도 굉장히 다채롭죠.

0: 있는데 그걸 궁편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말 그대로 막대기 채를 장구채를 치는 곳 이거를 채편이라고 하는데
1: 예.
0: 요 양쪽의 가죽이 양, 소, 말, 개 요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1: 예.
0: 그런데 요거를 조합하기 나름이에요.
1: 오.
0: 그러니까 제가 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저음을 좀 좋아한다.
1: 예.
0: 그러면 양가죽이나 뭐 그렇죠? 양가죽 위주로 가겠죠.
1: 오호.
0: 그리고 좀 높은 탱탱 소리가 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소가죽 그리고 뭐 말가죽 이런 거 쓰고요.
1: 오.
0: 또는 우리 산조처럼
1: 예.
0: 변죽을 연주를 하는데 너무 탱탱 소리가 나는 게 좀 꺼려진다. 그러면 기름이 많은 개가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연주자들이 들어보고
1: 네.
0: 아 어떤 가죽의 조합이 좋겠다. 그러면 그 가죽을 사는 거예요.
1: 그러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0: 오는데 하시는 분들 아침잠을 확 날려드렸어요.
1: 네, 장구가 또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게 있어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1: 궁편은 구구궁 구궁 구궁 구궁 궁 이렇게 가지만 네. 최편이 뜨르닥닥닥 하는 순간 아,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0: 맞네요. 네. 자, 그런데 장구하면 장단이라는 말도 항상 따라 붙는 것 같은데요. 요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1: 네, 장구 뭐 단순히 리듬만을 맞추는 악기가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곡 전체의 흐름,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0: 예.
1: 그리고 또

0: 있고요.
1: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또 여기 저 이렇게 원고 준비하면서
0: 네.
1: AI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0: 오.
1: 그 장구가 포함된 타악 그룹 목록을 10개만 적어줘. 이렇게 해봤거든요.
0: 일단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김덕수 사물놀이 있을 거고.
1: 아 그럼요. 네. 거기가 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뭐 타악 그룹 진명, 여성 타악 그룹, 뭐 연희단 등등 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아 요즘은 너무 많아서
0: 예.
1: 어떤 공연을 찾아야 될지도 오히려 더 고민이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0: 예. 네. 자, 그만큼 장구가 활발하게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1: 그렇죠.
0: 네.
1: 사물놀이 이거 1978년이라고 제가

0: 상자루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별달거리였습니다. 자, 국악이 기가 막혀. 오늘은 늘 곁에 있어서 오히려 자세히 몰랐던 악기 장구 얘기를 제대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선율을 만드는 악기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 밑에서 판을 깔아주는 악기가 장구고 그 이상도 요즘 장구 연주자들이 해내고 있다까지 들어봤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장구 이렇게 들어봤으니까 예. 다음부터는 더 잘 들리시겠죠?
0: 아, 그러니까요. 우리 더 잘 들어야죠.
1: 이번 주 또 한 주 동안 예, 다음 주까지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면서 장구가 아 여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번 예, 이렇게 귀로 딱 쫑긋 이렇게 찝어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제가 보람될 것 같습니다.
0: 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귀 쫑긋 잘 들어보죠. 예. 자, 여기까지 귀뚜람 김석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1: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와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인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학에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속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0: 창작악단의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세 번째 무대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이름 그대로 연주자가 직접 작곡가가 돼 자신의 악기를 위한 협주곡을 만들고 또 직접 연주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무대에선 연주자들이 직접 만든 다섯 작품이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고보석의 검은고 협주곡 무현금을 시작으로 곽재영의 25연 가야금 협주곡 나무의 시, 박치환의 피리 협주곡 신락이 이어지고요. 신현식의 함령, 유홍, 강지은의 대금, 해금 이중 협주곡 기도까지 다채로운 악기의 색깔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악기를 가장 잘 아는 연주자가 직접 만든 음악이라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연주자의 오랜 경험이 어떤 새로운 소리로 탄생했는지 궁금한 무대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성남시립국악단 제75회 정기연주회 빛나는 모든 순간이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펼쳐집니다. 한진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엔 경기명창 김영임, 검은고 김선옥, 대금 김진욱이 함께하는데요. 국악관현악곡, 대금과 검은고 협주곡 등 다양한 무대로 익숙한 우리 소리에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더해지면서 색다른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 각 공연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120년의 전통 위에 새롭게 시작된 한국음악과의 첫걸음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 기념 제1회 한국음악과 정기연주회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2023년 신설된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가 처음 선보이는 정기연주회인데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류음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동국대학교의 전통과 건학 이념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번 무대는 순례의 여정, 다섯 걸음, 다섯 무대라는 주제로 꾸며집니다. 화엄경 속 선제동자가 여러 스승을 만나며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의 공연도 다섯 개의 장면을 따라 하나의 음악 여정을 펼쳐가는데요. 먼저 예불과 전통음악으로 공연의 문을 열고 팔도 곳곳에서 전해 내려온 민요와 판소리 등 우리 소리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장단이 무대를 채우고요. 국악관현악의 깊고 웅장한 울림을 지나 마지막엔 합창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하세요. 대전국악방송은 중부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전통음악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 가을에도 미술과 음악이 만나는 공연부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음악회까지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전국악방송과 이응노 미술관이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회 2016 이응노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이응노 미술관 잔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리꾼 이봉근과 퓨전 국악밴드 예결밴드가 무대에 오르고요. 싱어송라이터 김세영이 진행과 공연을 맡아 관객들과 호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국악방송 개국 9주년 가족공개음악회 더욱 더 꿀잼이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 시립연전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름처럼 재미와 흥이 가득한 무대가 준비됐는데요. 대전국악방송이 준비한 두 공연과 함께 우리 음악의 다양한 매력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